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6 p.m. today, or also 2 a.m. Tomorrow morning. So FYI. 큐티님들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네팔 관련 소식을 하나둘씩 올려주고 계신데, yes, I think you might have seen this really shocking footage of what happened overnight, apparently in Nepal. 이 네팔과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A massive landslide and flooding have struck the Himalayan region along the Nepal-Tibet border.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이 얼음과 암석이 강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마을과 도로, 다리, 또 수력발전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 huge mass of ice and rock broke away from a glacier and crashed into a river, causing serious damage to villages, roads, bridges, and hydropower facilities.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굉장한 어떤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인명피해도 꽤 되는 상황입니다. 네팔에서만 지금 15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력발전소 얘기를 했었는데, 수력발전소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저희 한국분도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속 현지에서는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At least 157 people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Nepal, with 100 still missing. 9,000 South Koreans are working at a hydropower construction site are also reported missing. Right now,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continuing. 더 큰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실종된 분들도 다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We sincerely hope there will be no further loss of life.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또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ldplay입니다. Fix You.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hat was a Coldplay Fix You song that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quite a heavy news to start the show with. Hoping that there will be no additional casualties, loss of lives, from that, catastrophe down in Nepal. 7582님께서는 그 오지까지 가서 건설 현장에서 다들 애쓰고 계셨을 텐데, 부디 다들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working so hard at the construction site, so far from home in such a remote area. We can only hope and pray that they're all safe. 뭐 아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무사하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업데이트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또 소식 전해 드릴 텐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Oasis, Stop Crying Your Heart Out.

Oasis입니다. Stop crying your heart out. So, we do have a theme prepared for today's show, but I will delay just a bit to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and then probably start talking about the theme during the second part of the show. 3101님께서는 어제 돌리 파튼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관공서, 군사기지, 또 해외 공간에 일주일 동안 조기를 개항하라는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뭐, 돌리 파튼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모두 다 아는 이름인데요. 이 컨트리 음악을 전 세계인이 듣는 주류 반열로 끌어올린 그녀를 추모하며 신청합니다라고 3101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So, yesterday I was deeply saddened to hear the passing of Dolly Parton. The U.S. president has ordered flags to be flown at half-staff for a week at the White House, government buildings, military bases, and U.S. missions, you know, overseas, which kind of means a great deal. 얼마만큼 이 Dolly Parton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Dolly Parton 곡 함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I think Dolly Parton, you probably will remember as the composer of that song, I Will Always Love You by Whitney Houston. 물론 바디가드 영화를 통해서 Whitney Houston이 이제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이제 끌어올린 곡이지만 원곡은 사실 작사 작곡가가 Dolly Parton입니다. Dolly Parton was actually a fabulous, not just a singer, but a composer and a lyricist. 또 이 분이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especially she deeply care about literacy and you know children's have chance to read. 그래서 평생 1600여 곳의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 권이 넘는 책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I can't really put that into words. So she has built 1600 libraries throughout her life and donating just the countless books so that children have a chance to read.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일.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아티스트는 또 사회 공헌 일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달리 파튼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년 80세였습니다. She was 80 years old and one thing she's been married to her husband I think since very early age I think she got married when she was like 20 or something. 그래서 한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남편분께서 지난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So she passed away just a year after her husband's passing, who she's been married to for 60 years, right? 진짜 그림 정말 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01님께서 신청곡을 함께 해주셨는데 케니 로저스와 함께 듀엣으로 부른 곡입니다. 달리 파튼이 함께 들어보시죠. Island in the Stream.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couple of tracks, Whitney Houston, I Will Always Love You, and Percy Faith, A Summer Place, 연주곡인데요.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hat I meant to talk about today on the show was this. 어떤 기사를 읽는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 많던 두 존크는 다 어디 갔을까? 였습니다. I read this an article titled Where Did All the 두 존크 Go?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원재료이죠. 두 존크의 이 피스타치오 수입량이 이 정점 대비 90% 넘게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진행되던 그 상표 출원 또 사실상 지금 제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 시작된 유행이잖아요. 이 두 존크가. 근데 역시 식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So the article said imports of pistachio, which is a key ingredient of 두 존크, had dropped by more than 90% from their peak. And also new trademark application had just disappeared. 아무래도 인기가 식으니까 굳이 뭐 이 상표 출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So another example of you know how quickly social media trend can heat up and cool down at the same time. 사실 뭐 두 존크만 그렇겠습니까? 이 광풍처럼 유행이 되었다가 이 대중의 관심에서 빨리 없어지는 게 요즘 날에 유행 같습니다.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왔다. 또 빨리 사라지는 게 이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It's certainly not just the 두 존크, right? These days a trend seems to explode overnight and disappear from public's attention just as quickly. 그래서 그 많던 두 존크는 어디 갔을까라는 그 제목을 보니까 그 소설 있잖아요. 이 박완서 선생님 소설이죠.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표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phrase죠. Where did all something something go? 그 많던 뭐뭐는 어디 갔을까라는 그 표현들 자주 쓰잖아요. I think that stemmed from that novel that essay. That novel actually, that fiction by 박완서, right? 92년에 이 출간된 이 작품,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제목이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패러디처럼 계속 이렇게 자리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The title became so memorable that it has almost turned into a familiar parody format in Korean. 그래서 싱어는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싱어. 싱어는 이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흔히 보고 먹었던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So, 싱어 is a wild plant that the novelist Park often saw and ate as a child. So, in the novel, sort of its absence in Seoul that she relocated to has been sort of interpreted as a metaphor for loss, sort of a longing for the familiar sights and memories of childhood that eventually disappear.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던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던 너무나 어렸을 때는 흔했던 풍경과 이 기억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있다라고 이렇게 논평 이 리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던 그 많던 땡땡땡은 다 어디 갔을까? 한때는 정말 흔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셀 수 없이 많죠. 뭐든지 다 결국에는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슬픈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던 땡땡땡은 다 어디 갔을까? Where did all the 땡땡땡 go? 이런 문장을 드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But I'll just leave it as a thought. 오늘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봤는데 뭐 또 오늘 계속 이 비극적인 네팔에서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어떤 분위기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가 그런 주제였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Kygo featuring James Gillespie, Gone Are the Days.

Kygo featuring James Gillespie, Gone Are the Days 였습니다. So we talked about the topic for today that I prepared, right? Where did all something something go? 였는데 7582님께서는 두쫑쿠 이야기를 하셔서 어제 저녁에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먹지 않아 냉동실에서 미라가 되어버린 두쫑쿠를 발견하여 제 뱃속으로 그렇군요. Speaking of 두쫑쿠, yesterday I was cleaning out my freezer and found one that nobody had eaten. It had practically turned into something unedible, so I ended up eating it myself. 그 많은 두쫑쿠들은 결국 냉동실을 전전하다 엄마들의 뱃살이 되었을 듯. That's a very clever, adaptation of today's expression. I have a feeling all those doojongkus eventually wandered from freezer to freezer, only to end up as extra belly fat on moms everywhere. 그렇습니다. 그때는 두쫑쿠가 없어서 이렇게 못 먹고 참 귀하고 그죠? 그래서 막 하나를 이제 가족끼리 나눠 먹었던 딸아이랑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그 냉동실에 넣어놓으신 것도 이제 까먹으셨던 거잖아요. You even forgot that you had it in your freezer. 참 허무하게 느껴지죠. 이제 막 유행도 지나고 맛도 좀 이상해졌을 것이고요, 그죠? 하지만 엄마들은 또 그걸 그냥 못 버리시잖아요, 그죠? Moms, you know, they just simply cannot throw those away, right? Because it's expensive. 그래서 뭔가 이제 edible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드시는 게 또 엄마들의 어떤 또 그러시잖아요. 그죠? 와, 좀 안타깝네요. 진짜 그런 것도. 하지만 요즘에 유행이 정말 너무 빨리 왔다 간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드립니다. 7582님. 노래 듣고 와서 1, 2부 마감하도록 할 텐데요. Madeline Peru입니다. The Summer Wind.

Madeline Peru, The Summer Wind였습니다. So, the Dujong craze, not so much anymore, right? 위스덤님께서는 주말에 먹다 남은 탕수육을 찾는 아이에게 차마 그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지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제 제가 생각나는 These that kind of things happen so often. 저 딸아이랑 저도 이제 입맛이 비슷해서 항상 we end up competing for food. I let her eat most of them, right? But I wouldn't say competing, right? 하지만 항상 어 아빠가 먹었는데라고 얘기한 적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베니님도 here Dubai choco cookie only found in convenience store, not talked about online anymore, right? I guess it is gone. The craze is gone for sure. 제니님도 대만 카스테라도 생각나는데. 이런 단일 종목만 이제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Right. If you are opening a business just based on this kind of, you know, temporary food craze, I think it could be very risky. I think that's for sure. 좋습니다. 돌아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101-3.
2: Hey, 101-2-101-3 TBS EFM. 101-2-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4: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live YouTube Boyneu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a visual radi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say hi. Hang out with us at our open chatting방.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Sharp 1013, 50원의 문자용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We love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shout-outs, or just simple check-in messages are great. Send them all my way. 잘 듣고 있다. 가끔씩 튜닝한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So 그 많던 땡땡땡은 어디 갔을까? Where have all 땡땡땡 gone?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이라는 또 이 곡도 생각이 나는데요. I think if you think about it, there just have been so many, I guess small fads that have come and gone, right? 지난 몇 년간 생각해봐도 뭐 두총크도 그렇고요, 뭐 크로플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 띠부실, 그 빵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실 있죠. Also 탕후루, I'm not sure if 탕후루 is still around. 그다음에 뭐 또 요아정도 있었죠.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뭐 두촌쿠도 있었죠. 아 두촌쿠가 아니라 두바이 초콜릿도 있었죠. I'm not sure if Dubai chocolate is still around. 그 다음에 뭐 버터떡도 있었고. But one thing for sure, I think some come and go and some are here to stay. 그쵸? 뭐 대부분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멀리 사라졌지만 for example, 마라탕 같은 경우는 it is here to stay. Just like Vietnamese noodle. It has a sort of a solidified itself as one of, teenagers' favorite food here in Korea, 그죠? 이 마라탕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aybe, we are sort of testing those, small trends and fads and to see if it would fit us, for good. 뭔가 우리한테 잘 입맛에 맞는지 그런 testing period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잘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 그랬듯이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favorite food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즈덤님께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곡인데 그쵸? 이 September이 지나도 네가 아직 여기 있을까? 이 우리 유행이 아직 여기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 가사네요. 들어볼까요? Green Day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습니다. 뽀글님께서 매미들의 합창을 올해는 며칠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많던 한여름 매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많던 북극곰의 쉼터는 어디로 갔을까요? I feel like we only got to hear cicadas singing for a few days this year. Where did all these cicadas of midsummer go? And where have all the resting places for polar bears gone? I'm not sure about polar bears, but I think for cicadas, I think they are, I think, fine. 매미들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I've suffered so much of this summer that, you know, 매미는 아직 건재하구나라고 느낀 게 매미들 소리가 이렇게 큰가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I think for now, 매미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북극곰의 쉼터는 I'm not sure what you're referring to. Maybe are you talking about the global warming?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매미라는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미 is Korean female hard rocker. 정말 기타도 잘 치고 정말 이 스테이지 매너도 뛰어난 그 매미 씨의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Rock and Roll입니다.

Couple of tracks, Mammy, Rock and Roll, and the following track was 종현's song titled 하루의 끝, which was a request from Benny. Speaking of cicada, cicada, 뽀글님께서 아 상암으로 갔구나. He mentioned that he hadn't seen much of a cicada during this summer. I guess all the cicada must have gone to 상암. Yes, for sure. 많이, 정말 많이 봤어요. Wisdom님 역시 며칠 전에 저희 집 방충망에부터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던 매미를 날려보내지 않고 놔뒀었어요. 놔두셨어요. A few days ago, there was a cicada clinging to our window screen, making an incredible amount of noise. But instead of shooting it away, I just let it stay. 제가 찾아봤어요. 뭐지? 회사 근처에서 매미가 진짜 시끄럽길래 한번 나무를 잘 관찰해 봤어요. I heard this cicada making a tremendous sound, you know, as I was walking near my work in 상암. And there's one clinging to a tree.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는데 동영상으로 소리가 와, 이 정도 가까이서 찍어봤더니 엄청난 들리시죠? This is from coming from my phone.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와. I mean, how do they make that kind of loud sound? You know, how a small insect like a cicada have a capability to generate that kind of loudness?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할까요? My Aunt Mary입니다. Golden Glove.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신의 보석 같은 것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So we have four songs ready for you to listen to and for the songs to be discovered today. 첫 번째 곡부터 가볼게요. This one by all of the artists, most of the artists that we introduce on this segment are singer-songwriters, meaning that they write their own songs, and most of them actually self-produced album, FYI, that is. So first artist is named Lee L, 이동현 씨인데요. 실명은 이동현 씨인데 리엘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He's actually a known figure. He has been on the singer gang and also 오빠 시대, which are some of the you know, renowned TV audition program.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familiar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is song is very a special song, actually. 닐라, 닐라라는 곡인데요. According to 리엘님, 추천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가 되어드릴 곡이니 꼭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I hope you will introduce this song on the show. I think it could bring some comfort to anyone who has experienced the loss of a beloved cat. Of course, those kind of things, you know, we hope do not happen to any of us, right? But sometimes it's those things that we need to go through in our lives.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리엘님의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닐라입니다.

리엘의 닐라였습니다. 나는 너의 언어는 모르지만 네 표정과 말투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I don't know your language, but your facial expression and the way you talk, I know. So, 그렇죠. 이 반려 동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네요. 진짜. 잘 듣고 왔습니다. 리엘의 닐라였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Second artist is named the singer-songwriter 고현치. 올해 3월에 발표된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설명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모과 하나, a single quince falls from a tree. 사람들의 눈에는 못난 낙과 하나일지라도 모과에게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독립이자 모험이다. To us, it may look like nothing more than a bruised fallen fruit. Before the quince, the moment it leaves the tree marks the beginning of independence and an adventure. 자신의 삶을 마음껏 향유하며 헝클어진 소란 속 성장통을 딛고 일어날 때 어느덧 커버린 모과를 발견할까. As it embraces life, it stumbles through the messy growing pains and finds its way back up. Perhaps one day we'll look again and realize just how much that little quince has grown.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고현지입니다. 모과.

0: 모가네.
1: 고현지 모가였습니다. Very sounds like a breath of fresh air. 상쾌한 그런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기분이죠. 위즈덤님께서 엄마들 차에 있던 모과 그 많던 모과들은 어디로 갔을까? Where have all the queens gone? 그래요. 모과를 많이 싣고 다니셨나요? That's very interesting. 감사드립니다. That was a second in this cover artist for today. 고현지 모과. Let's move on to our third. Third artist is a singer-songwriter, another singer-songwriter named 너울. 너울 씨의 두 번째 싱글, Letter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부러움 섞인 애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너울's second single, Letter, is a song about affection with sort of mixed with admiration and envy. 그 애는 항상 완벽하고 따뜻해서 나도 그 애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었고 닮고 싶었습니다. That person always seemed so perfect and warm. And I wanted to become someone who belonged by his or her side. Someone a little more like that person. 부러움 섞인 애정에 그런 관한 이야기라는 설명이신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너울 씨의 곡입니다. Letter.

이 집은 댕댕 하세야. 또 곡은 라랄라세야.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네이밍. 또 그런 이 뭐랄까요? 시리즈? 음반 시리즈 네이밍이 참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So that concludes our show as well. Hope you had fun today. I know we had some mixed news and mixed feelings about a lot of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Korea and around the globe, especially, what has happened,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happened overnight down in Nepal. Hope everybody is okay, and I truly hope that we get to see everybody alive, you know. 모두 다 실종이신 분들 무사 귀환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곡으로 준비했는데 이곡 마지막으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aily Spice. 항상 엔진을 켜둘게.

场呢，我们先来一首很特别的 Nmix 的 Sonia 的西班牙语版，一首韩团唱的西语歌，一起来听听吧。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도시일이라는게하나만푼다고해결될리없지집얘기하다가길얘기나오고일자리얘기나오고
4: 그래서 GH 는문제가어떻게이어지는지를봐조율은섬세히실행은신속히
3: 이게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亦未多讲，只抛低这颗伤心的汉子。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Queen. We are the champions. I mean, if you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in this early hour, you are already winning for today. Becaus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you're already up this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must be getting your daily routine started. And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I think. We always have to give ourselves some good credits because nobody else is going to give it to you. Imagine your family members, will they speak out and say, oh my God, father, you're doing an amazing job just for getting up and driving me to school. Dad, you're like the best dad ever. No, they won't do that. They'll be like, dad, I don't want to go to school. 아, 아빠, 나 일어나기 싫어요. 이러지. 아빠, 대단해요. 오늘도 저를 데려다 주시는군요. 아빠 최고예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So we need to give ourselves some self-credit, everyone. 그냥 아침마다 출근길에 막 정체도 있고 또 지하철도 복잡하고 이렇게 좀 제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 자체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So honestly, surviving the morning rush hour is a victory in itself. If you made it to your desk in one piece today, you are already winning. So pat yourself on the back, grab that coffee, and let's get this day started, everyone, with this kind of good, good energy. All right,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l. I am excited to find out what you're up to this morning, how you guys are getting your day started. 오늘 사연과 신청곡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nd I'm just so happy to see that you guys are greeting me this early. 이렇게 일찍부터 인사 건네주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Ben Spurl listening from Europe says hello. And Penguin Killer 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Penguin Killer 모닝 그루버. Young H 모닝그루버, 굿모닝. 우리 반장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퇴근이 빨라진 관계로 모그방송 시간에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출석 인사 남기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세요. Now that must feel good. You know, having to finish your work shift a little early than usual. So I guess you're now just comfortably driving, listening to your favorite radio show. Such an amazing feeling. Such a great way to start your weekday. 이렇게 또 한 주 시작이 좋은 느낌이네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안전운전 하세요, 모닝 그루버스. That is right. Drive safely, everyone. It's always congested. So you just gotta be watching out and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n the road. 우리 상민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우, 체니송 모닝 그루버, 굿모닝요. 썸머쌤, 벌써 긴팔인가요? 아직 썸머여요, 라고 해주셨네요. They're asking me, why am I wearing long sleeves when it's still summer? 그러게요. 저 오늘 옷을 좀 너무 잘못 입고 왔나? 뭔가 괜히 처서도 지나고 이러니까 가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는 뭔가 그 월 단위로 막 되게 옷 부지런히 갈아입지 않나요? Even though it feels super hot, by the time it reaches the end of August, we'd be dressed up in like trench coat. 트렌드 워낙 빠르다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라도 그 트렌치 코트를 입어야 되고, 근데 또 막 외국 나가면 막 진짜 10월이어도 더우면 다들 나시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나시 입는 사람 진짜 거의 없고 9월달 막 이럴 때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건가? 실내에서 자꾸 에어컨 틀고 이래서 추워가지고 입으니까 좋은데 이따가 많이 덥겠죠? Should be really hot still outside today. So I'm a little worried. 안에는 또 나시 입고 있거든요. 더우면 확 벗어버릴게요, 이따가. Okay, morning viewers. We have a lot to do today. 오늘 또 할 거 많거든요. 오랜만에 돌아온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So it's been a while, it's been a minute since we have done Lyrics Gone Wrong because we missed out last week. So we have that today. So stay tuned, everyon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second. It is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also your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oday, let me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an item you have been using so long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We have a lot of items around us. We have our laptop, our phones, our tumblers. We have so many items, but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replace them regularly, who is in for buying new stuff? O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use those items for as long as you can?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specific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that it has practically been worn out. 현재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닳도록 오래오래 쓰고 있는 물건. 우리 또 환경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사실은 맞긴 해요. 옷도 사실 좀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것도 좋고요. 그죠? 우리가 막 버리는 옷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We just throw away so many stuff, right? We throw away our clothes. We sometimes throw away our electronic devices. But the thing is that it's so important to use those things for as long as you can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리고 좀 느낌적인 느낌? 뭔가 F 감성인 여러분들, 뭔가 물건 버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나의 추억이 묻은 나의 다이어리인데, 이거는 예전에 내 친구가 사다 준 아주 귀여운 손톱 꾸미기 키트인데 이거 어떻게 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o people sometimes feel it really hard to throw away stuff because they're just caught up in their memories with those items. So what about you guys? What is that one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For me, it has to be my car, I guess. I've been driving my car for like 10 years and I'm still driving in it. 제가 차를 되게 오래 타고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탔는데 한 14만 정도 탔거든요. 꽤 많이 탄 거 아닌가요? 그죠? 10년 탔는데 14만 정도 탔으니까. 그래서 제 차 되게 오래오래 타고 있는데 지금도 막 차 빨리 새 걸로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So yeah,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driving a new car. I'm actually pretty happy and satisfied with my car so far. 적어도 한 20만까지는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차를 산다고 해도 좀 오래 타고 싶어요. I like that. I guess I have this trait from my parents, I guess. 저희 아빠가 차를 진짜 거의 안 바꿨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의 십몇 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그냥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차를 좀 오래 타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타신 분 계신가요? 차를? If there is anyone who's been riding their own cars for longer than I did, let me know.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이 뭔가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많이 버리세요. 예,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추억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지저분하면 약간 버리시는 스타일이랄까? So I think she's the type of a person who just can't stand those items lying around and making their place messy. So I think she's good at throwing stuff away. So is there anything that she used for long? 뭔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우리 감독님은 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박원 팀장님이랑 또 되게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오래 쓰시는지 아니면 또 반전 아니야? 더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야? 감이 잘 안 와요. 우리 감독님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셔가지고 노트북을 오래 쓰셨다고요? 몇 년 쓰셨길래 오래 쓰셨을까요? For how long have you been using your laptop, I guess? For 2 years? 2년이요? 대박!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2년밖에 안 썼어? 했는데 2010년? 그 노트북 브랜드가 뭡니까? 뭔데 그렇게 고장이 안 나고. 저 나중에 이따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about that brand of air. 솔직히 그렇게 고장 안 나고 잘만 쓸 수 있으면 그거 사죠. 뭐 사기만 하면은 막 2년 만에 고장나서 AS 맡기고. 그렇잖아요. But anyways, going back to our topic,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Alright, if you want to use something for so long, you gotta have faith. Alright, this is George Michael, Faith.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And more greeting messages. Dr. Paper Morning Group. Oh, good morning, 하트. 하트, 하트. Good morning입니다. And Penguin Killer says, good morning, Bahi. 출장 왔습니다. 오늘은 인사드리고 이만 자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re greeting all the way from Paris because they are on a business trip. 사진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찍으셨다. 야경인데 되게 쨍하네요. 제 핸드폰은 야경을 찍으면 불빛이 엄청 번져요. 그래서 막 사진 찍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짐이 나? 나름 최신형인데 뭐가 이렇게 번지는지 제가 뭐 카메라를 못 만지는 걸까요? But anyways, have a great time on your business trip. 지금 날씨 좀 많이 선선해졌다고 들었어요. 바히에. 아, 바히. 봉쇼. 별초롱짱 모닝그룹아. 맛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새벽 배송으로 선물을 보냈네요. 너무나 향기로운 모닝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a friend sent you something that you are into eating. Oh, actually drinking coffee. Nice. 이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네요. You have some good friend. Lucky you. 감동이다 진짜. 사실 요즘에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막 선물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사실 금방금방 또 배송 오고 당일 배송 오고 이래가지고 어 그래? 맛있으면 이거 하나 시켜줄게. 하, 진짜 세상 부러운 친구분이십니다. 그 친구분도 모닝그룹어신가요? Anyways, 아침에 이 맛있는 커피 드시고 또 출발하시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after sipping this cup of coffee sent from your friend. Okay, so today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so long.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키스 모닝 그룹께서 Good morning, that is my car and my watch. The same as me. So have you been riding your car for longer than I did? I rode my car for 10 years. 9 years, precisely. And I drove around a lot. So what about you? For how many years? Now, morning groovers, in advance, I'm gonna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to respond your car or your laptop or any type of things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let me know about the year as well. Like, for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using that product, okay? Okay, and your watch also. 시계는 오래 찰 수 있죠, 나름대로. 뭔가 유행 타지 않고 그러면 시계는 사실 딱히 뭐 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고장 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은 겨울에 집에서 입기 딱 좋은 깔깔이가 있는데요. 2004년 사관 후보생 때 보급받은 걸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So I have this padded jacket that is perfect for wearing around the house in winter, and I'm still wearing the one I was issued back in 2004 when I was an officer candidate. 이렇게 애착 옷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뭔가 계속 그거를 입어야만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버리기 싫고 그런 옷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버리기 싫고 그것만 찾게 되고.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께서는 이 깔깔이가 그런 애착일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깔깔이 좀 벗어! 새거 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는 종종 봤었어가지고, 그거 좀 그만 입으라고 막, 저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좋아서 입는 건데, 그거 좀 이제 그만 입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I don't think you're gonna be able to find that padded jacket elsewhere, right? 이제는 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버리고 싶지가 않겠죠. 옷 이렇게 오랫동안 입는 거좀 부러운데요. 전좀 자주 이렇게 좀 갈고 새거 사고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올해는 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있는 거 돌려가지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at is a huge change for me that I didn't buy that many clothes this year. I was trying to wear the things that I have. And I don't know, maybe I can wear this longer.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좀 닳도록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물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나름 부엌에 오래 쓰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서 특히 뭐 양념장이라든가 제가 또 요리해 보겠다고 막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후추를 쓰려고 그러는데 2022년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This is Hall and Oates. You make my dreams.

0: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More greeting messages from Benny, 무니무니 줄무니 모닝 그루버, and 하진 모닝 그루버. 모두들 굿모닝입니다. Thanks for greeting me. And for our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가요? 꼭 애착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냥 의도치 않게 오래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you use an item for a long time unintentionally, so it doesn't have to be an attached item at all. But anyways, let's see what else you have got for this. 우리 차니스 모닝 그룹업계에서는요, 저는 가죽 잠바요. 약 23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큰 마음 먹고 샀던 건데요. 지금은 색이 바래져서 빈티지 느낌도 나고 작년까지도 입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아들이 뺏어갔어요. 아들이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So a leather jacket that you have been wearing for I guess like 23 years ago since college. And now the color has changed and everything, so you can wear it in a vintage way. But this year, your son has took it. And I guess your son is wearing it these days. So that will really feel different. 그러니까 좋은 가죽 자켓을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살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능력. 제가 뭐돈 들여서 좋은 거 사잖아요. 뭐 커피 마시는 순간 어머나 하면서 커피 쏟고 마라탕 먹으면서 국물 흘리고 좀 그렇고요. Some people are just meant for wearing clothes for a long time. Like, I've been talking about this to 박은혜 팀장님 during the song break. For me, I can't even wear expensive shoes. I tried. I really tried. 뭐, 사실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입어라. 이 소리를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해봤어요. 안 돼요. 정말. 좋은 구두 같은 거 어디, 뭐, 결혼식 같은데 신고 가잖아요? 바로 기스나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그냥 신발 신고 걷지 말까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해야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Like how do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clothes or your shoes? Like if you have any juicy tips, let me know. So, you know, looking at this answer, it got me thinking. So,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buy one expensive outfit and try to wear it for a long time,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always just continuously just can't stop buying clothes? 여러분들은 하나 사서 이제 좀 오래 입는 거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question too. So, if you have any idea on this, do let me know also. 또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등판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싫증 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좀 질려버리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막 진짜 좋은 거 맞춤까지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맞춤한 옷을 딱두 번밖에 못 입었어요. 막 벌써부터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자꾸 사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I guess there is like no answer to this particular question. It all has to do with your preference, but still let me know. 우리 서비 모닝 그룹 굿모닝 출근할 때 교복처럼 카라티에 청바지를 입는데요. 카라티 안에 반팔인데 얇은 거를 4계절 입어요. 8개인가 있는데 너무 편해요. I usually wear a shirt and jeans to work. It's basically my work uniform. I wear a thin short-sleeved shirt underneath all year round. I have about 8 of them and they are so comfortable. 뭔가 이런 것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 게좀 뜬금없는 생각일 순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억만장자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지면은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명품 휘감고 막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if you take a look at those CEOs of those big companies, 예를 들어서 뭐 젠슨 황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JYP 그분이 어디 TV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본인은 자기한테 투자하고 막 아침마다 루틴이 있고 they just have so much to do rather than taking their time to pick which outfit to wear for the day. 그래서 뭔가 그 아우라가 되게 느껴지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백만장자가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아, 저는요 옷 고르는 거 되게 시간 아깝고요. 전 지금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니면 막 아싸 이러면서 명품을 휘감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사실 일상 사는데 되게 바쁘잖아요. I mean, like if you have like in mind what to wear specifically, if you're good at like wearing clothes, if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wear, I guess that's fine. But for me, I actually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at I should wear. 저는 근데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그냥 출근하는 복을 교복처럼 정해놓고 입고 다니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세벌 사서 돌려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So about what I mentioned earlie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wear one good outfit for as long as you can,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just continuously buy? And we actually have a response to that question.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점점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태원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네에서 차로 다니니까 진짜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옷은 그래서 두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닳도록 신어요. So I'm starting to feel like even choosing what to wear is a waste of time. I used to put a lot of thought into my outfits when I commuted to Itaewon, but now that I drive around my neighborhood, I honestly wear the same clothes over and over again, and if I like certain clothes, I buy two pieces of them.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계시네요. 우리 모닝그룹 중에서도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 체육부장님은 진짜 그러실 것 같은 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시잖아요. You make sure that you get your morning workout done and you have to go out on a date with your son. You have to get working, you have to prepare for a meeting. 정말 문자만 읽어도 그 바쁜 바이브가 보이는데 옷까지 어떻게 또 신경 써서 하나는 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옷몇벌 사가지고 그냥 일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그냥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좀 생활 아니면 교복이 생기는가. 아, 또 너무 개성화시키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이 획일화시켜버리나?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I have a friend, a close friend of mine is a billionaire. 제 친구가 진짜 완전 부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한번 했었어요. 막 집을 구경을 시켜줬는데 저 옷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티밖에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 옷이 그냥 검정색 티한 10벌 정도 있는데 뭐 10벌에다가 그냥 청바지 뭐한 5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옷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 사도 검정색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옷을 계속 사나. 다뭐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But anyway,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we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뭐, 옷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닳도록 오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가 저는 필통을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고무 재질이어서 말랑말랑한 촉감이 너무 좋고, 내부의 필기류도 잘 보호해줘요. 무 모양인데, 옆에 붙어 있던 이 파리 세 개는 떨어지고, 무만 남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me, it is my pencil case. It's made of rubber, so I love its soft, squishy kind of texture, and it protects all my pens and pencils really well. It's shaped like a radish, but the three leaves that used to be attached have all fallen off, so now it's just the radish left. 이거 딱 사진 지금 보내주셨는데 무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와. 필통 안 들고 다닌 지 진짜 오래되기는 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 그래도 독서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좀 필기구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겨 다니실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펜 하나만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필통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필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쓰던 필통 아직 집에 있더라고요. 제 집엔 없고 본가에서 뭐 보관함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애착 필통이죠. 괜히 또 열면 또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펜들 꺼내 쓰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 TMI로 결혼 전과 후로 나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to answer this question. 왜요? 뭐 결혼하면 다 강제로 버려야 되나요? Did somebody force you to get to throw everything away? 그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내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is is Journey. Don't stop believin'.

to this radio in Seoul or in Jeju, in Bahi, or in, I don't know, on your business trip in Japan, China? Where are you guys all listening from? Let me know.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 썸머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꺼진 줄 알고 틀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박은혜 팀장님께서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어?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긴팔을 입으니까 진짜 더운가 봐요, 제가. So I'm feeling like extra hot right now because I'm wearing long sleeves. So I thought that for one second the air conditioner was not working in the studio, but it's working really well. But anyways, I'm still wearing this long sleeves. So continue to watch me whether I end up sweating a lot or not. But anyways, because the second hour will need extra energy for me. 두 번째 이제 코너에서는 좀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계획이거든요. 땀이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우리 서원탁 모닝 그루버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중한 인사군요. 안녕하십니까? 서원탁 모닝 그루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ake your seat. Okay. So MG Q&A에서 또막 답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소개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는요, 12년 전에 비 오는 날 놀러 왔던 언니가 집에 갈때 그쳤다면서 주고 간 장우산을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비싼 우산도 아닌데 아직도 멀쩡해요. I still use a long umbrella that my older sister gave me 12 years ago. She came over on a rainy day and when she was leaving, the rain has stopped, so she left it with me. Come to think of it, so much time has passed. It wasn't even an expensive umbrella, but it is still in perfectly good condition. 그러게, 우산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데 이거를 12년 동안 그래도 잘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면은 우산은 한 40억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같이 그냥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우산 주워가지고 쓰고 돌려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우산의 개수는 사람보다 분명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데 예전에 TBS에서 It was a rainy day and my senior producer, she lended me her umbrella. She actually gave it to me because she said that she has so many extra. And it was an umbrella. It was like a pink umbrella, like a really vivid pink umbrella with pop-up girls on it. 그 우산을 신기하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 우산은 계속 제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건 동네에서만 조금 창피하거든요. 너무 형광 핑크색에다가 팝걸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견고하고 이제 그 선배의 따님의 우산이었는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유일하게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Other umbrellas that I paid for, that I bought, yeah, I have lost so many of them. 아, 정말 우산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켄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는 DSLR 카메라와 렌즈를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2009년에 손을 덜덜 떨며 6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아직도 고장이 없어요. 지금은 미러리스에 밀려 사용빈도는 줄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는 물건입니다. So I've been using my DSLR camera and lenses for a long time. I bought them back in 2009 for 6 million won with trembling hands and they still haven't broken down. 카메라가 진짜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뚱뚱한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도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었어요. So yeah, those old devices like computers or cameras, they were still expensive like 20 to 30 years ago. 근데 이 카메라 지금 사신 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판다고 하셨을 때 600만 원뭐 이렇게 팔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카메라 되게 앤틱한 카메라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사실 그 가치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I wonder if, you know, having these kind of digital cameras for a long time, it kind of uplifts its value.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할때 촬영 현장을 좀 가는데요. 거기에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한 트럭으로 카메라랑 조명이랑 막 이런 거를 들고 오세요. So he set up the camera and lightings and everything. He has like three cameras and like four lightnings. 그거를 나중에 또 촬영 끝나고 다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팩해서 가는데, like all of those devices looked really

expensive. So I asked him a question.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다 합치면 차한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비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들이 되게 비싸다니까요. 이거 괜히 막 잘못 건드면 후덜덜이라서 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Like, I don't even try to touch the camera so that I don't want to break anything and have to pay for everything.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아이템, 애착 아이템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later on. So save your messages, everyon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생각해뒀다가 보내주세요. Let me know about an item that you're using for a long, long time. Now, this is a song sampled by IVE. Where's After Like의 원곡이죠. 서방서방 이서방을 찾는 노래 아일서방. This is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0: Gone Wrong segment, everyone.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nd the lyrics are going to stay the same, but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f the song just by listening to these twisted lyrics. 가사가 조금 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낭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캐 게스트가 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낭독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 알듯 말듯 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나셨다면 노래 제목을 딱 맞히실 수 있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st by listening to these lyrics, okay? 오늘은 누가 누가 오셨을까? Today we have a 교포 in the studio. 우리 교포 선생님이 오셨네. 교포 스테파니 김. 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내면서 Oops, I just said it. 뭔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좀 올드하다고 하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o I tried to find whether Stephanie name is kind of trendy these days in America. 근데 딱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70년대 미국 여자 이름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557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거 다 따지고 지어야 된대요. So you have to like get searching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your English name to check whether it's an old name or a trendy name. 요즘에는 뭐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 리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But anyways, this is 교포 from the 70s. 70년대의 교포 스테파니 킴께서 오늘 가사 읽어준다고 하니까 스테파니 킴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listen very, very carefully. 스테파니 킴, take it away. For those who can like really enjoy, like I'd call that champion, you know? Like I would so call that champion. Huh? Everybody's a chokje, I think. You know, like no team picking today. That is like our sukje. Oh my god, I forgot to do my sukje. So 우리 멋지르는 사람, today is like so 술래. Oh my gosh, are you gonna be my 술래? Do you wanna be my 술래? Everybody like all together, like in Korean they say bingle bingle ganggang swole, like ganggang ganggang swole. It gets bigger, beautiful, Jarmum is here. No more divided land, just pure positive five, my dear. Like round and round, turning like a mulebanga inseng. I'd say that you're like a totally a champion, like so champion. Like, Sori Jilin은 you, like a champion. 음악에 crazy 하는 you. Champion 인생 즐기는 you. Oh yeah, like life를 즐겨버려. Champion, 니가, like you are like so champion. Do you want to be like you're so champion? Bye!
1: 대표적인 교포 영어죠. 박원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talking about 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할 거면 한국어로 해라. 이런 지조가 있으셔가지고 예. 우리 EFM 프로듀서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말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자. But anyways, this is how 교포 speak. And this is like, has become a popular meme these days. 요즘에 막 교포들 나와가지고, Oh my god, I'm so hungry. Are you gonna eat about that? Oh my god, I like your dress. It's like so 예쁘지만 조금 올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교포 영어라고. But anyways, this 교포 has been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everyone. Like, 소리 못 지르는 사람 today is so Sule, everybody like ganggang sule, and you are like so champion.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요? 무슨 곡의 가사이길래? 한번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013입니다. 자, 힌트 노래 나갈게요.
2: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Champion, let's get it.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Psy, Champion이었습니다. Good guesses, everyone. 우리 5807 종준님께서 정답은 싸이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네요. 저는 출근길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long time no see. 종준 모닝 그룹아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정답까지 야무지게 보내고 가셨네요. 오늘 출근길 완벽할 것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정답은 champion. 크크. 오늘 썸머님이 불어에서 그런지 champion. 이것도 불어로 들리는 magic. Yeah, it kind of sounds like French. Champion, champion. 계속 이러거든요. 아마 뭐 이제 불어 이제 쓰시는 분께서 champion 이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았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Champion, champion. 그러면 알아서 왜 소리 지르는 니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신나는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Such an upbeat song for sure. Such a hype music. 6489 Morning Groover also sending the answer. 싸이 챔피언이요. 정말 you know 밖에 안 들려요. 완벽한 교포 스테파니님이라고 해줬습니다. You complimented about 교포 스테파니's reading. Now, if you are not quite confident with speaking English, just say a lot of you know, like. What I mean is that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난다. You know, like, you know, what I mean is that I'm kind of hungry. 이러면은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괜히 문장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I'm hungry 이건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You know, like, what I'm trying to say. Yeah, I'm trying to say I'm hungry. 시간 끌기 대작전.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Today's guest is Stephanie Kim,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우리 Kim's fan 모닝그룹. 싸이의 챔피언도 좋지만 예술이야가 더 감흥을 주는 듯 합니다. 아, 예술이야 노래 더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주변에 성함이 예술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Such a great song indeed. 우리 별초롱 짱 모닝그룹 싸이의 챔피언. It's so French. Why does it sound like French? 우리 얼짱님 때문에 저도 이게 불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술이야가 더 흥이 업업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really? You guys think that 예술이야 is more upbeat and gives you the extra energy than champion?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싸이 노래 신나는 거 진짜 많아요. Such an upbeat song. Sai has so many of these kind of good music.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들으면 넘넘 신나서 흠뻑쇼 분위기 나는 노래 들어도 들어도 신나요. So yeah, this song kind of resembles 흠뻑쇼, that festival during summertime. 저 왠지 흠뻑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많이 가본 것 같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저 내향인이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흠뻑쇼랑 뭐 워터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한 번 근처도 안 갔었어요. 막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면 또 신나게 놀겠죠. 이게 전형적인 내향인의 특징 아닐까요? 막상 가면 신나게 논다? 아니에요? Anyways, so everybody, the answer was champion by Psy. 이렇게 또 교포가 신명나게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맞춰주신 우리 모닝그룹 최고십니다. You guys are such a smart person to be able to guess this twisted lyrics read by Stephanie Kim. Thank you so much, Stephani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 데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 후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만 입어요. 옷까지도 고민하고 하기도 싫고요. 라고. So this is like a continuation from our previous messages. So Sabi Morning Groover would consider like dressing up a lot before getting married, and they would always try to figure out what to wear before getting married. But now that they're married, they just try to wear neatly. 이게 데이트할 때 신경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Once I start dating, I don't really dress up. I don't know why. I actually know why. 그러니까 꾸며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꾸민다고 막 예쁘다라고 해주지는 않고 막 화장도 되게 뭔가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막 생얼에다가 막 튜닝 입고 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뭐 냉면 먹고 막 와 맛있다 염염염염 이러면은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좀 되게 꾸미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I felt kind of helpless. It did not give me any motivation to dress up anymore. 뭐 이렇게 옷 신경 써서 입어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는 거 그냥 그러고 이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스트랩바 긁고 나오면 예쁘다 그러고 꾸미면 오늘 왜 이래? 막 이러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약간 갸루 느낌 나는데 막 이러니까 꾸미기 싫어졌어요. 써미모닝 그룹께서는 또 반대로 연애하실 때 한껏 꾸미셨군요. Anyways, this is kind of also another debatable topic. 좀 그래서 덜 꾸미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after reading news and giving you guys the weather report, we're going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like to use for a long, long time. 여러분들께서 또 오랫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시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d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oy. 뜨거운 안녕.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nd Binsbrill says, this is regarding our MGQ&A question. Involuntarily, I'm not using items from way back when. I keep losing them or they break. Additionally, electronic devices become quickly obsolete. I totally agree with you because this happens to me all the time. So it's amazing that I drive my car for as long as I can. Like, apart from that, I break everything. Whenever I buy clothes, I spoil like coffee over there. So I kind of felt like, okay, is it really worth it? For me, not so much. So I can totally relate with you. And 1743 Morning Groover 선생님이시죠? 저는 엄마가 서른 살때 큰맘 먹고 사신 시계를 저 서른 살에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샀을 때를 생각하면 거의 40년째 쓰고 있는 거죠. 엄청난 명품 시계는 아니지만 몇년 전에 부품 교체를 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답니다. My mom gave me a watch when I turned 30 that she had bought for herself when she was 30. I have been wearing it for 16 years now, so if you count from when my mom bought it, it has been in use for almost 40 years. It's not a super expensive luxury watch, but I had some of the parts replaced a few years ago, and it still works perfectly. 사연이 있는 이런 시계는 진짜 대대로 이제 3대, 4대까지 물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정말 뜻깊은 시계잖아요. 와, 진짜 잘 보관하셔야겠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어디 손 닦다가 잠깐 시계 풀어뒀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생각만 해도 진짜 엄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시계 차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고 너무너무 싫어.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자녀분들께 선물해 주실 건가요? 우리 1743 모닝그룹은? 이런 물건 진짜 버리기 아깝습니다. 우리 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은혜 팀장님도 이런 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도 인간미가 이렇게 좀 있으시거든요. 좋습니다.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right after Echo Smith Cool Kids was Matt Carney, Ships in the Night. 조공모닝 그룹어, regarding our MGQ&A question answered, 저는 오래 사용한 물건이 아닌 오래 보관한 물건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된 술 캡틴 땡인데요.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별명이 알코올계 타노스, 숙취가 없는 술이라고 불립니다. 숙취가 없는 이유는 이틀 후에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요. 아, 대반전. So I was like, ooh, an alcohol that doesn't have any hangover, but then it turns out it has no hangover because you will feel fine 2 days after drinking this. What a dangerous bomb right here. 뭐 폭탄 아니에요? 이런 거 왜 마셔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이 드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 진짜 그 숙취 느낌 너무너무 싫지 않나요? 어, 너무 이게 예전에는 막 아, 숙취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느낌이 싫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Basically, you're laying down in bed like a zombie and I just hate that feeling. But anyways, so clearly this alcohol is not a cure for any hangover. No, no, no. 이 캡틴 땡이 술의 이름이었구나. 저 몰랐어요. 어렸을 때 I am ground 아마 이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거에서 제가 막 뭔지도 모르면서 캡틴 땡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술의 이름인지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한 거예요. 아, 이 기세 술이 이런 게 있었구나. So I guess this is like a type of an alcohol that was popular around like the 80s, I'm supposing. 80년대에 유행한 그런 술일까요? It looks dangerous. The color of it looks almost like a whiskey. Ugh. 여러분들,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everyone. Alcohol is very dangerous. 여러분들, 좀 책임감 있게, 예,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It feels really awkward to be talking about drin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morning. But anyways, always try to be responsible, everyone. 좋습니다.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여러분들도 공지 상황 나가야죠.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채널 어디로 가능할까요? TBS EFM 메인 채널에 오늘 업로드 예정이니까 유튜브 TBS EFM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And on the other days, I upload them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너무 어렵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t's only gonna take you a few seconds. 그 양쪽 채널 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이 TBS EFM이 살아나고 프로그램 다시 복귀하고 정상화되고 그 한 구독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구걸과 강요를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It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everyone. If you're feeling heavy, a little stressed out, you know, just try to survive this week and you're gonna feel so much different and amazed afterwards.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출근하기 싫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시간은 또 이렇게 잘 갑니다. 한 주도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버텨나가시고 또 그렇게 버티셨다면 스스로에게 셀프칭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always have to give yourself a big credit for surviving the day and surviving the whole entire week, all right? With that being said, thank you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reall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on Wednes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Paul Lacroix, Where Have All the Cowboys Gone, to start off the show. Hey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101.3. Today is August 27th and the time is 10:05 and 48 seconds.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Boinan Radio, we are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이 채널들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also 2 a.m. Tomorrow morning. So FYI. 큐티님들이 프로그램 시작 하자마자 네팔 관련 소식을 하나둘씩 올려주고 계신데, Yes, I think you might have seen this really shocking footage of what happened overnight, apparently, in Nepal. 이 네팔과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A massive landslide and flooding have struck the Himalayan region along the Nepal-Tibet border.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이 얼음과 암석이 강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마을과 도로, 다리, 또 수력발전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 huge mass of ice and rock broke away from a glacier and crashed into a river, causing serious damage to villages, roads, bridges, and hydropower facilities.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굉장한 어떤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인명피해도 꽤 되는 상황입니다. 네팔에서만 지금 15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력발전소 얘기를 했었는데, 수력발전소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저희 한국분도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속 현지에서는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At least 157 people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Nepal, with 100 still missing. 9,000 South Koreans are working at a hydropower construction site are also reported missing. Right now,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continuing. 더 큰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실종된 분들도 다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We sincerely hope there will be no further loss of life.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또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ldplay입니다. Fix You.

Oasis입니다. Stop crying your heart out. So, we do have a theme prepared for today's show, but I will delay just a bit to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and then probably start talking about the theme during the second part of the show. 3101님께서는 어제 돌리 파튼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관공서, 군사기지, 또 해외 공간에 일주일 동안 조기를 개항하라는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뭐, 돌리 파튼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모두 다 아는 이름인데요. 이 컨트리 음악을 전 세계인이 듣는 주류 반열로 끌어올린 그녀를 추모하며 신청합니다라고 3101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So, yesterday I was deeply saddened to hear the passing of Dolly Parton. The U.S. president has ordered the flags to be flown at half-staff for a week at the White House, government buildings, military bases, and U.S. missions, you know, overseas, which kind of means a great deal. 얼마만큼 이 Dolly Parton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Dolly Parton 곡 함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I think Dolly Parton, you probably will remember as the composer of that song, I Will Always Love You by Whitney Houston. 물론 바디가드 영화를 통해서 Whitney Houston이 이제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이제 끌어올린 곡이지만 원곡은 사실 작사 작곡가가 Dolly Parton입니다. Dolly Parton was actually a fabulous, not just a singer, but a composer and a lyricist. 또 이 분이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especially she deeply care about literacy and you know children's have chance to read. 그래서 평생 1,600여 곳의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 권이 넘는 책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I can't really put that into words. So she has built 1,600 libraries throughout her life and donating just countless books so that children have a chance to read.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일.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아티스트는 또 사회 공헌 일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달리 파튼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년 80세였습니다. She was 80 years old and one thing she's been married to her husband I think since very early age, I think. I think she got married when she was like 20 or something. 그래서 한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남편분께서 지난

한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So she passed away just a year after her husband's passing, who she's been married to for 60 years, right? 진짜 그림 정말 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01님께서 신청곡을 함께 해주셨는데 케니 로저스와 함께 듀엣으로 부른 곡입니다. 달리 파튼이 함께 들어보시죠. Island in the Stream.

couple of tracks. So Whitney Houston, I Will Always Love You, and Percy Faith, A Summer Place. 연주곡인데요.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hat I meant to talk about today on the show was this. 어떤 기사를 읽는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 많던 두 존크는 다 어디 갔을까? 였습니다. I read this an article titled Where Did All the 두 존크 Go?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원재료이죠. 두 존크의 이 피스타치오 수입량이 이 정점 대비 90% 넘게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진행되던 그 상표 출원 또 사실상 지금 제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 시작된 유행이잖아요. 이 두 존크가. 근데 역시 식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So the article said imports of pistachio, which is a key ingredient of 두 존크, had dropped by more than 90% from their peak. And also new trademark application had just disappeared. 아무래도 인기가 식으니까 굳이 뭐 이 상표 출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So another example of you know how quickly social media trend can heat up and cool down at the same time. 사실 뭐 두 존크만 그렇겠습니까? 이 광풍처럼 유행이 되었다가 이 대중의 관심에서 빨리 없어지는 게 요즘날에 유행 같습니다.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왔다. 또 빨리 사라지는 게 이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It's certainly not just the 두 존크, right? These days the trend seems to explode overnight and disappear from public's attention just as quickly. 그래서 그 많던 두 존크는 어디 갔을까라는 그 제목을 보니까 그 소설 있잖아요. 이 박완서 선생님 소설이죠.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표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phrase죠. Where did all something something go? 그 많던 뭐뭐는 어디 갔을까라는 그 표현들 자주 쓰잖아요. I think that stemmed from that novel that essay. That novel actually, that fiction by 박완서, right? 92년에 이 출간된 이 작품,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제목이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패러디처럼 계속 이렇게 자리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The title became so memorable that it has almost turned into a familiar parody format in Korean. 그래서 싱어는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싱어는 이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흔히 보고 먹었던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So 싱어 is a wild plant that the novelist Park often saw and ate as a child. So in the novel, sort of its absence in Seoul that she relocated to has been sort of interpreted as a metaphor for loss, sort of a longing for the familiar sights and memories of childhood that eventually disappear.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던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던 너무나 어렸을 때는 흔했던 풍경과 이 기억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있다라고 이렇게 논평 이 리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던 그 많던 땡땡땡은 다 어디 갔을까? 한때는 정말 흔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셀 수 없이 많죠. 뭐든지 다 결국에는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슬픈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던 땡땡땡은 다 어디 갔을까? Where did all the 땡땡땡 go? 이런 문장을 드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But I'll just leave it as a thought. 오늘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봤는데 뭐 또 오늘 계속 이 비극적인 네팔에서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어떤 분위기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가 그런 주제였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Kygo featuring James Gillespie, Gone Are the Days.

카이고 featuring James Gillespie, Gone Are the Days였습니다. So we talked about the topic for today that I prepared, right? Where did all something something go? 였는데 7582님께서는 두쫑쿠 이야기를 하셔서 어제 저녁에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먹지 않아 냉동실에서 미라가 되어버린 두쫑쿠를 발견하여 제 뱃속으로 그렇군요. Speaking of 두쫑쿠, yesterday I was cleaning out my freezer and found one that nobody had eaten. It had practically turned into something unedible, so I ended up eating it myself. 그 많은 두쫑쿠들은 결국 냉동실을 전전하다 엄마들의 뱃살이 되었을 듯. That's a very clever, adaptation of today's expression. I have a feeling all those doochunkus eventually wandered from freezer to freezer, only to end up as extra belly fat on moms everywhere. 그렇습니다. 그때는 두쫑쿠가 없어서 이렇게 못 먹고 참 귀하고 그죠? 그래서 막 하나를 이제 가족끼리 나눠 먹었던 딸아이랑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그, 냉동실에 넣어 놓으신 것도 이제 까먹으셨던 거잖아요. You even forgot that you had it in your freezer. 참 허무하게 느껴지죠. 이제 막 유행도 지나고, 맛도 좀 이상해졌을 것이고요, 그죠? 하지만 엄마들은 또 그걸 그냥 못 버리시잖아요, 그죠? Moms, you know, they just simply cannot throw those away, right? Because it's expensive. 그래서 뭔가 이제, 에러블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드시는 게 또 엄마들의 어떤 또 그러시잖아요. 그죠? 와, 좀 안타깝네요. 진짜 그런 것도. 하지만 요즘에 유행이 정말 너무 빨리 왔다 간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드립니다. 7582님. 노래 듣고 와서 1, 2부 마감하도록 할 텐데요. Madeline Peru입니다. The Summer Wind.

Madeline Peru, The Summer Wind였습니다. So, the 두종크 craze, not so much anymore, right? 위스덤님께서는 주말에 먹다 남은 탕수육을 찾는 아이에게 차마 그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지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제 제가 생각나는 these that kind of things happen so often. 저 딸아이랑 저도 이제 입맛이 비슷해서 항상 we end up competing for food. I let her eat most of them, right? But I wouldn't say competing, right? 하지만 항상 어 아빠 먹었는데라고 얘기한 적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베니님도 here Dubai choco cookie only found in convenience store, not talked about online anymore, right? I guess it is gone. The craze is gone for sure. 제니님도 대만 카스테라도 생각나는데 이런 단일 종목만 이제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right? If you are opening a business just based on this kind of temporary food craze, I think it could be very risky. I think that's for sure. 좋습니다. 돌아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0: This is a rerun of 1012-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1013.
3: Hey, 1012-1013 TBS EFM. 1012-1013.
4: Drop it.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H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live YouTube Boyneu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a visual radi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say hi. Hang out with us at our open chatting방.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Sharp 1013, 50원의 문자용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We love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shoutouts, or just simple check-in messages are great. Send them all my way. 잘 듣고 있다. 가끔씩 튜닝한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So 그 많던 땡땡땡은 어디 갔을까? Where have all 땡땡땡 gone?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이라는 또 이 곡도 생각이 나는데요. I think if you think about it, there just have been so many, I guess small fads that have come and gone, right? 지난 몇 년간 생각해봐도 뭐 두총구도 그렇고요, 뭐 크로플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 띠부실, 그 빵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실 있죠. Also 탕후루, I'm not sure if 탕후루 is still around. 그다음에 뭐 또 요아정도 있었죠.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뭐 두촌쿠도 있었죠. 아 두촌쿠가 아니라 두바이 초콜릿도 있었죠. I'm not sure if Dubai chocolate is still around. 그 다음에 뭐 버터떡도 있었고. But one thing for sure, I think some come and go and some are here to stay. 그쵸? 뭐 대부분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멀리 사라졌지만 for example, 마라탕 같은 경우는 it is here to stay. Just like Vietnamese noodle, it has sort of solidified itself as one of, teenagers' favorite food here in Korea, 그죠? 이 마라탕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aybe, we are sort of testing those,

small trends and fads, and to see if it would fit us, you know, for good. 뭔가 우리한테 잘 입맛에 맞는지 그런 테스팅 피리어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잘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 그랬듯이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favorite food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즈덤님께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곡인데 그쵸. 이 September이 지나도 네가 아직 여기 있을까? 이 우리 유행이 아직 여기 있을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 가사네요. 들어볼까요? Green Day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습니다. 뽀글님께서 매미들의 합창을 올해는 며칠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많던 한여름 매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많던 북극곰의 쉼터는 어디로 갔을까요? I feel like we only got to hear cicadas singing for a few days this year. Where did all these cicadas of midsummer go? And where have all the resting places for polar bears gone? I'm not sure about polar bears, but I think for cicadas, I think they are, I think, fine. 매미들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I've suffered so much of this summer that, you know, 매미는 아직 건재하구나라고 느낀 게, 매미들 소리가 이렇게 큰가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I think for now, 매미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북극곰의 쉼터는 I'm not sure what you're referring to. Maybe are you talking about the global warming?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매미라는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미 is a Korean female hard rocker. 정말 기타도 잘 치고 정말 이 스테이지 매너도 뛰어난 그 매미 씨의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Rock and Roll입니다.

couple of tracks, Mammy, Rock and Roll, and the following track was Jonghyun's song titled 하루의 끝, which was a request from Benny. Speaking of cicada, Bogle님께서, 아, 상암으로 갔구나. He mentioned that he hadn't seen much of a cicada during this summer. I guess all the cicada must have gone to 상암. Yes, for sure. 많이, 정말 많이 봤어요. Wisdom님 역시 며칠 전에 저희 집 방충망에부터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던 매미를 날려보내지 않고 놔뒀었어요. 놔두어줬어요. A few days ago, there was a cicada clinging to our window screen, making an incredible amount of noise. But instead of shooting it away, I just let it stay. 제가 찾아봤어요. 회사 근처에서 매미가 진짜 시끄럽길래 한번 나무를 잘 관찰해봤어요. I heard this cicada making a tremendous sound, as I was walking near my work in 상암. And there's one clinging to a tree.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는데 동영상으로 소리가 와, 이 정도. 가까이서 찍어봤더니 엄청난. 들리시죠? This is from coming from my phone.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와. I mean, how do they make that kind of loud sound? You know, how a small insect like a cicada have a capability to generate that kind of loudness?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이 건재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할까요? My Aunt Mary입니다. Golden Glove.

interesting how sometimes our conversation take us to wherever places that we didn't, never expected.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인디스커버 준비됐네요.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혁입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고 너만큼은 빛나질 않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씬의 보석 같은 곳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So we have four songs ready for you to listen to and for the songs to be discovered today. 첫 번째 곡부터 가볼게요. This one by all of the artists, most of the artists that we introduce on this segment are singer-songwriters, meaning that they write their own songs, and most of them actually self-produced album, FYI, that is. So first artist is named Lee L, 이동현 씨인데요. 실명은 이동현 씨인데 리 L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He's actually a known figure. He has been on the singer gang and also 오빠 시대, which are some of the you know, renowned TV audition program.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familiar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is song is very a special song, actually. 닐라, 닐라라는 곡인데요. According to 리 L님, 추천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가 되어드릴 곡이니 꼭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I hope you will introduce this song on the show. I think it could bring some comfort to anyone who has experienced the loss of a beloved cat. Of course, those kind of things, you know, we hope do not happen to any of us, right? But sometimes it's those things that we need to go through in our lives.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리엘님의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닐라입니다.

네 표정과 말투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I don't know your language, but your facial expression and the way you talk, I know. So, 그렇죠. 이 반려동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네요. 진짜. 잘 듣고 왔습니다. 리엘의 닐라였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The second artist is named the singer-songwriter 고현치. 올해 3월에 발표된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설명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모과 하나, a single quince falls from a tree. 사람들의 눈에는 못난 낙과 하나일지라도 모과에게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독립이자 모험이다. To us, it may look like nothing more than a bruised fallen fruit. Before the quince, the moment it leaves the tree marks the beginning of independence and an adventure. 자신의 삶을 마음껏 향유하며 헝클어진 소란 속 성장통을 딛고 일어날 때 어느덧 커버린 모과를 발견할까. As it embraces life, it stumbles through the messy growing pains and finds its way back up. Perhaps one day we'll look again and realize just how much that little quince has grown.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고현지입니다. 모과.

0: 모가네.
1: 고현지 모가였습니다. Very sounds like a breath of fresh air. 상쾌한 그런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기분이죠. 위즈덤님께서 엄마들 차에 있던 모과 그 많던 모과들은 어디로 갔을까? Where have all the queens gone? 그래요. 모과를 많이 싣고 다니셨나요? That's very interesting. 감사드립니다. That was a second in this cover artist for today. 고현지 모과. Let's move on to our third. Third artist is a singer-songwriter, another singer-songwriter named 너울. 너울 씨의 두 번째 싱글, Letter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부러움 섞인 애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너울's second single, Letter, is a song about affection with sort of mixed with admiration.

admiration and envy. 그 애는 항상 완벽하고 따뜻해서 나도 그 애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었고 닮고 싶었습니다. That person always seemed so perfect and warm. And I wanted to become someone who belonged by his or her side. Someone a little more like that person. 부러움 섞인 애정에 그런 관한 이야기라는 설명이신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너울 씨의 곡입니다. Letter.

너울의 letter였습니다. Very interesting lyrics, don't you think? 넌 날 아는 애 정도로 생각한데도 마냥 네가 내 뒤통수를 후려친데도 널 좋아할 것 같지만 넌 이걸 몰랐으면 좋겠어. Very complex.

장세아였습니다. 라랄 라세아라는 곡. 참, 네. 듣기 너무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장세아님의 곡, 라랄 라세아. That is the fourth and last in Discover Song for today. 뽀글님께서는 오늘 곡들이 모두 위로 곡 같습니다. 좋네요. Seems like all the songs that were presented today give us that comfort feeling.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1033님께서 장세아님 찾아보니까 배우, 가수, 작가까지 정말 많은 활동 하시는데, 싱글 1집은 달달하세야, 2집은 댕댕하세야, 또 곡은 라랄라세야,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네이밍. 또 그런, 이, 뭐랄까요, 시리즈? 음반 시리즈 네이밍이 참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So that concludes our show as well. Hope you had fun today. I know we had some mixed news and mixed feelings about a lot of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Korea and around the globe, especially, what has happened,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happened overnight down in Nepal. Hope everybody is okay, and I truly hope that we get to see everybody alive, you know. 모두 다 실종이신 분들 무사 귀환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델리스파이스의 곡으로 준비했는데 이곡 마지막으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eli Spice. 항상 엔진을 켜둘게.

场呢，我们先来一首很特别的 Nmix 的 Sonia 的西班牙语版，一首韩团唱的西语歌，一起来听听吧。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

0: 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1: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闲谈时刻，马上请出为大家演播作品的两位老师，一位是来自韩国大学中文系的王乐教授。王教授你好。
4: 你好主持人。
3: 还有一位是配音演员朴立新。朴老师你好。
5: 主持人你好。
3: 我们马上进入主题啊，来看一下咱们演播的这部作品。有一天妈妈老了啊，这书的名字听来就特别的有那种温馨的感觉，而且呢会带着一丝伤感。
5: 嗯，
3: 然后这部作品呢也是咱们在周三和周四的时候演播的，作者是红蓉女和黄安娜啊，作者呢也是一对母女儿。
5: 嗯，我们演播的内容呢是这个作者当中的女儿，她回忆母亲是怎么去出版自己书的这么一个过程。
3: 嗯，
5: 那么在这个过程当中她也回忆了自己跟母亲从比较病重啊，几乎不能移动到这个去世为止，跟母亲之间那种感情的一些点点滴滴。嗯，那么整个这本书呢，母亲的日记的部分也是有的。那我们主要选了这个女儿去讲述的这些东西。
3: 嗯，
5: 那么你就可以感觉得到这个女儿呢，作为这个大家庭这么多兄弟姐妹当中的这么一个女儿，她对她母亲有很多很多的愧疚。
3: 嗯，
5: 即便是我们感觉到她已经做了很多了，做了不错了。

모그 방송 시간에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출석 인사 남기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세요. Now that must feel good. You know, having to finish your work shift a little early than usual. So I guess you're now just comfortably driving, listening to your favorite radio show. Such an amazing feeling. Such a great way to start your weekday. 이렇게 또한주 시작이 좋은 느낌이네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안전운전 하세요. 모닝 그루버. That is right. Drive safely, everyone. It's always congested. So you just gotta be watching out and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n the road. 우리 상민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오, 체니송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요. 썸머쌤. 벌써 긴팔인가요? 아직 썸머예요. 라고 해주셨네요. They're asking me, why am I wearing long sleeves when it's still summer? 그러게요. 저 오늘 옷을 좀 너무 잘못 입고 왔나? 뭔가 괜히 처서도 지나고 이러니까 가을가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는 뭔가 그월 단위로 막 되게 옷 부지런히 갈아입지 않나요? Even though it feels super hot, by the time it reached the end of August, we'd be dressed up in like trench coat. 트렌드에 워낙 빠르다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라도 그 트렌치 코트를 입어야 되고. 근데 또막 외국 나가면 막 진짜 10월이어도 더우면 다들 나시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나시 입는 사람 진짜 거의 없고 9월달 막 이럴 때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건가? 실내에서 자꾸 에어컨 틀고 이래서 추워가지고 입으니까 좋은데 이따가 많이 덥겠죠? Should be really hot still outside today, so I'm a little worried. 안에는 또 나시 입고 있거든요. 더우면 확 벗어버릴게요, 이따가. Okay, morning goobers. We have a lot to do today. 오늘 또할거 많거든요. 오랜만에 돌아온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So it's been a while, it's been a minute since we have done Lyrics Gone Wrong because we missed out last week. So we have that today. So stay tuned, everyon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second. It is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also your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Q&A. Today, let me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an item you have been using so long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We have a lot of items around us. We have our laptop, our phones, our tumblers. We have so many items, but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replace them regularly, who is in for buying new stuff? O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use those items for as long as you can?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specific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that it has practically been worn out. 현재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닳도록 오래오래 쓰고 있는 물건. 우리 또 환경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 옷도 사실 좀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것도 좋고요. 그죠? 우리가 막 버리는 옷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We just throw away so many stuff, right? We throw away our clothes. We sometimes throw away our electronic devices. But the thing is that it's so important to use those things for as long as you can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리고 좀 느낌적인 느낌? 뭔가 F 감성인 여러분들. 아, 뭔가 물건 버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나의 추억이 묻은 나의 다이어리인데. 이거는 예전에 내 친구가 사다 준 아주 귀여운 손톱 꾸미기 키트인데. 이거 어떻게 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o people sometimes feel it really hard to throw away stuff because they're just caught up in their memories with those items. So what about you guys? What is that one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For me, it has to be my car, I guess. I've been driving my car for like 10 years and I'm still driving in it. 제가 차를 되게 오래 타고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탔는데 한 14만 정도 탔거든요. 꽤 많이 탄거 아닌가요? 그죠?
10년 탔는데 14만 정도 탔으니까. 그래서 제차 되게 오래오래 타고 있는데, 지금도 막, 차 빨리 새 걸로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So, yeah,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driving a new car. I'm actually pretty happy and satisfied with my car so far. 적어도 한 20만까지는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차를 산다고 해도 좀 오래 타고 싶어요. I like that. I guess I have this trait from my parents, I guess. 저희 아빠가 차를 진짜 거의 안 바꿨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의 십몇 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그냥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차를 좀 오래 타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타신 분 계신가요? 차를? If there is anyone who's been riding their own cars for longer than I did, let me know.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이 뭔가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많이 버리세요. 예,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추억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지저분하면 약간 버리시는 스타일이랄까? So I think she's the type of a person who just can't stand those items lying around and making their place messy. So I think she's good at throwing stuff away. So is there anything that she used for long? 뭔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우리 감독님은 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이랑은 또 되게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오래 쓰시는지 아니면 또 반전 아니야? 더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야? 감이 잘안 와요. 우리 감독님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셔가지고 노트북을 오래 쓰셨다고요? 몇년 쓰셨길래 오래 쓰셨을까요? For how long have you been using your laptop? I guess. For 2 years? 2년이요? 아, 오! 대박!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2년밖에 안 썼어? 했는데 2010년? 그 노트북 브랜드가 뭡니까? 뭔데 그렇게 고장이 안 나고. 저 나중에 이따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about that brand of air. 솔직히 그렇게 고장 안 나고 잘만 쓸수 있으면 그거 사죠. 뭐 사기만 하면은 막 2년 만에 고장나서 AS 맡기고. 그렇잖아요. But anyways, going back to our topic.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Alright, if you want to use something for so long, you gotta have faith. Alright, this is George Michael, Faith.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And more greeting messages. Dr. Paper Morning Group. Oh, good morning, 하트. 하트, 하트. Good morning입니다. And Penguin Killer says, good morning, Bahi. 출장 왔습니다. 오늘은 인사드리고 이만 자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re greeting all the way from Paris because they are on a business trip. 사진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찍으셨다. 야경인데 되게 쨍하네요. 제 핸드폰은 야경을 찍으면 불빛이 엄청 번져요. 그래서 막 사진 찍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짐이 나? 나름 최신형인데 뭐가 이렇게 번지는지 제가 뭐 카메라를 못 만지는 걸까요? But anyways, have a great time on your business trip. 지금 날씨 좀 많이 선선해졌다고 들었어요. 바히에. 아, 바히. 봉쇼. 별초롱장 모닝그룹아. 맛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새벽 배송으로 선물을 보냈네요. 너무나 향기로운 모닝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a friend sent you something that you are into eating. Oh, actually drinking coffee. Nice. 이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네요. You have some good friend. Lucky you. 감동이다 진짜. 사실 요즘에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막 선물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사실 금방금방 또 배송 오고 당일 배송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맛있으면 이거 하나 시켜줄게. 하, 진짜 세상 부러운 친구분이십니다. 그 친구분도 모닝그룹어신가요? Anyways, 아침에 이 맛있는 커피 드시고 또 출발하시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after sipping this cup of coffee sent from your friend. Okay, so today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so long.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Kissy Morning Group께서 Good morning, that is my car and my watch. The same as me. So have you been riding your car for longer than I did? I rode my car for 10 years. 9 years, precisely. And I drove around a lot. So what about you? For how many years? Now, Morning Groupers, in advance, I'm gonna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to respond your car or your laptop or any type of things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let me know about the year as well. Like, for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using that product, okay? Okay, and your watch also. 시계는 오래 찰 수 있죠, 나름대로. 뭔가 유행 타지 않고 그러면 시계는 사실 딱히 뭐 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고장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 겨울에 집에서 입기 딱 좋은 깔깔이가 있는데요. 2004년 사관 후보생 때 보급받은 걸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So I have this padded jacket that is perfect for wearing around the house in winter. And I'm still wearing the one I was issued back in 2004 when I was an officer candidate. 이렇게 애착 옷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뭔가 계속 그걸 입어야만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버리기 싫고 그런 옷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버리기 싫고 그것만 찾게 되고.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께서는 이 깔깔이가 그런 애착일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깔깔이 좀 벗어! 새 거 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는 종종 봤었어가지고 그것 좀 그만 입으라고 막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좋아서 입는 건데 그것 좀 이제 그만 입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I don't think you're gonna be able to find that padded jacket elsewhere, right? 이제는 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버리고 싶지가 않겠죠. 아, 옷 이렇게 오랫동안 입는 거 좀 부러운데요. 전 좀 자주 이렇게 좀 갈고 새 거 사고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올해는 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있는 거 돌려가지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at is a huge change for me that I didn't buy that many clothes this year. I was trying to wear the things that I have. And I don't know, maybe I can wear this longer.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좀 닳도록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물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나름 부엌에 오래 쓰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서 특히 뭐 양념장이라든가 제가 또 요리해보겠다고 막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후추를 쓰려고 그러는데 2022년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This is Hall and Oates. You make my dream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1: 맛있다.
0: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More greeting messages from Benny, 무니무니 질문이 모닝그루버, and 하진 모닝그루버. 모두들 굿모닝입니다. Thanks for greeting me. And for our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가요? 꼭 애착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냥 의도치 않게 오래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you use an item for a long time unintentionally, so it doesn't have to be an attached item at all. But anyways, let's see what else you have got for this.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가죽 잠바요. 약 23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큰 마음 먹고 샀던 건데요. 지금은 색이 바래져서 빈티지 느낌도 나고 작년까지도 입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아들이 뺏어갔어요. 아들이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So a leather jacket that you have been wearing for I guess like 23 years ago since college. And now the color has changed and everything so you can wear it in a vintage way. But this year your son has took it and I guess your son is wearing it these days. So that will really feel different.
1: 그러니까 좋은 가죽 자켓을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살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능력. 제가 뭐 돈 들여서 좋은 거 사잖아요. 뭐 커피 마시는 순간 어머나! 하면서 커피 쏟고 마라탕 먹으면서 국물 흘리고 좀 그렇고요.
0: Some people are just meant for wearing clothes for a long time. Like, I've been talking about this to 박은희 팀장님 during the song break. For me, I can't even wear expensive shoes. I tried. I really tried.
1: 뭐, 사실 좋은 거 오래 사서,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입어라. 이 소리를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해봤어요. 안 돼요. 정말. 좋은 구두 같은 거 어디, 뭐, 결혼식 같은데 신고 가잖아요? 바로 기스나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그냥 신발 신고 걷지 말까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해야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0: Like how do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clothes or your shoes? Like if you have any juicy tips, let me know. So

Looking at this answer, it got me thinking. So,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buy one expensive outfit and try to wear it for a long time?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always just continuously just can't stop buying clothes? 여러분들은 하나 사서 이렇게 좀 오래 입는 거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question too. So, if you have any idea on this, do let me know also. 또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등판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싫증 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좀 질려버리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막 진짜 좋은 거 맞춤까지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맞춤한 옷을 딱두 번밖에 못 입었어요. 막 벌써부터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자꾸 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I guess there is like no answer to this particular question. It all has to do with your preference. But still let me know. 우리 서비모닝 그룹은 굿모닝 출근할 때 교복처럼 카라티에 청바지를 입는데요. 카라티 안에 반팔인데 얇은 거를 4계절 입어요. 8개인가 있는데 너무 편해요. I usually wear a shirt and jeans to work. It's basically my work uniform. I wear a thin short-sleeved shirt underneath all year round. I have about 8 of them and they are so comfortable. 뭔가 이런 것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 게좀 뜬금없는 생각일 순 있는데요. 우리가 억만장자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지면은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명품 휘감고 막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if you take a look at those CEOs of those big companies, 예를 들어서 뭐 젠슨 황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JYP 그분이 어디 TV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본인은 자기한테 투자하고 막 아침마다 루틴이 있고 they just have so much to do rather than taking their time to pick which outfit to wear for the day. 그래서 뭔가 그 아우라가 되게 느껴지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백만장자가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아, 저는요. 옷 고르는 거 되게 시간 아깝고요. 전 지금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니면 막 아싸 이러면서 막 명품을 휘감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사실 일상 사는데 되게 바쁘잖아요. I mean like if you have like in mind what to wear specifically. If you're good at like wearing clothes, if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wear, I guess that's fine. But for me, I actually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at I should wear. 저는 근데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그냥 출근하는 복을 교복처럼 정해놓고 입고 다니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세벌 사서 돌려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question for today gets me thin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kind of stuff. So let me know. What is an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our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신다면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is White Snake. Here I go again.

So about what I mentioned earlie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wear one good outfit for as long as you can,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just continuously buy? And we actually have a response to that question.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점점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태원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네에서 차로 다니니까 진짜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옷은 그래서 두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닳도록 신어요. So I'm starting to feel like even choosing what to wear is a waste of time. I used to put a lot of thought into my outfits when I commuted to Itaewon, but now that I drive around my neighborhood, I honestly wear the same clothes over and over again, and if I like certain clothes, I buy two pieces of them.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계시네요. 우리 모닝그룹 중에서도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 체육 부장님은 진짜 그러실 것 같은 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시잖아요. You make sure that you get your morning workout done and you have to go out on a date with your son. You have to get working, you have to prepare for a meeting. 정말 문자만 읽어도 그 바쁜 바이브가 보이는데 옷까지 어떻게 또 신경 써서 하나는 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옷몇벌 사가지고 그냥 일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그냥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좀 생활 아니면 교복이 생기는가. 아, 또 너무 개성해시던데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이 획일화 시켜버리나?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I have a friend, a close friend of mine is a billionaire. 제 친구가 진짜 완전 부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집을 구경을 시켜줬는데 저 옷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티밖에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 옷이 그냥 검정색 티 한 10벌 정도 있는데 뭐 10벌에다가 그냥 청바지 뭐한 5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옷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 사도 검정색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똑같은 옷을 계속 사나. 다뭐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But anyway,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we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뭐, 옷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닳도록 오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가 저는 필통을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고무 재질이어서 말랑말랑한 촉감이 너무 좋고, 내부의 필기류도 잘 보호해줘요. 무 모양인데, 옆에 붙어 있던 이 파리 세 개는 떨어지고, 무만 남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me, it is my pencil case. It's made of rubber, so I love its soft, squishy kind of texture, and it protects all my pens and pencils really well. It's shaped like a radish, but the three leaves that used to be attached have all fallen off, so now it's just the radish left. 이거 딱 사진 지금 보내주셨는데 무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와. 필통 안 들고 다닌 지 진짜 오래되기는 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버께서는 그래도 독서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좀 필기구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겨 다니실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펜 하나만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필통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필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쓰던 필통 아직 집에 있더라고요. 제 집엔 없고 본가에서 뭐 보관함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애착 필통이죠. 괜히 또 열면 또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펜들 꺼내 쓰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 TMI로 결혼 전과 후로 나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to answer this question. 왜요? 뭐 결혼하면 다 강제로 버려야 되나요? Did somebody force you to get to throw everything away? 그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내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is is Journey. Don't stop believ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Where are you guys listening to this radio? In Seoul or in Jeju? In Baki? Or in, I don't know, on your business trip? In Japan, China? Where are you guys all listening from? Let me know.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 썸머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필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꺼진 줄 알고 틀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박은혜 팀장님께서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어?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긴팔을 입으니까 진짜 더운가 봐요, 제가. So I'm feeling like extra hot right now because I'm wearing long sleeves. So I thought that for one second the air conditioner was not working in the studio, but it's working really well. But anyways, I'm still wearing this long sleeves. So continue to watch me whether I end up sweating a lot or not. But anyways, because the second hour will need extra energy for me. 두 번째 이제 코너에서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계획이거든요. 땀이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Anyways, morning groupers. 우리 서원탁

rainy day, and when she was leaving, the rain has stopped, so she left it with me. Come to think of it, so much time has passed. It wasn't even an expensive umbrella, but it is still in perfectly good condition. 그러게, 우산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데 이거를 12년 동안 그래도 잘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면은 우산은 한 40억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같이 그냥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우산 주워가지고 쓰고 돌려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우산의 개수는 사람보다 분명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데 예전에 TBS에서 It was a rainy day, and my senior producer, she lended me her umbrella. She actually gave it to me because she said that she has so many extra. And it was an umbrella. It was like a pink umbrella, like a really vivid pink umbrella with pop-up girls on it. 그 우산을 신기하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 우산은 계속 제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건 동네에서만 조금 창피하거든요. 너무 형광 핑크색에다가 팝걸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견고하고 이제 그 선배의 따님의 우산이었는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유일하게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Other umbrellas that I paid for, that I bought, yeah, I have lost so many of them. 아, 정말 우산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캔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는 DSLR 카메라와 렌즈를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2009년에 손을 덜덜 떨며 6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아직도 고장이 없어요. 지금은 미러리스에 밀려 사용 빈도는 줄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는 물건입니다. So I've been using my DSLR camera and lenses for a long time. I bought them back in 2009 for 6 million won with trembling hands and they still haven't broken down. 카메라가 진짜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뚱뚱한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도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었어요. So yeah, those old devices like computers or cameras, they were still expensive like 20 to 30 years ago. 근데 이 카메라 지금 사신 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판다고 하셨을 때 600만 원뭐 이렇게 팔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카메라 되게 앤틱한 카메라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사실 그 가치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I wonder if, you know, having these kind of digital cameras for a long time, it kind of uplifts its value.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할때 촬영 현장을 좀 가는데요. 거기에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한 트럭으로 카메라랑 조명이랑 막 이런 거를 들고 오세요. So he set up the camera and lightings and everything. He has like three cameras and like four lightnings. 그거를 나중에 또 촬영 끝나고 다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팩해서 가는데, like all of those devices looked really expensive. So I asked him a question.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다 합치면 차한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이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비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들이 되게 비싸다니까요. 이거 괜히 막 잘못 건들면 후덜덜이라서 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Like, I don't even try to touch the camera so that I don't want to break anything and have to pay for everything.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아이템, 애착 아이템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later on. So save your messages, everyon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생각해뒀다가 보내주세요. Let me know about an item that you're using for a long, long time. Now, this is a song sampled by IVE. Where's After Like의 원곡이죠. 서방 서방 이 서방을 찾는 노래 아일 서방. This is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0: song wrong segment, everyone.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nd the lyrics are going to stay the same, but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f the song just by listening to these twisted lyrics. 가사가 조금 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낭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캐 게스트가 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낭독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 알든 말든 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나셨다면 노래 제목을 딱 맞히실 수 있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st by listening to these lyrics, okay?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Today we have a Gyopo in the studio. 우리 교포 선생님이 오셨네. Gyopo Stephanie Kim. 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내면서 Oops, I just said it. 뭔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좀 올드하다고 하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o I tried to find whether Stephanie name is kind of trendy these days in America. 근데 딱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70년대 미국 여자 이름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557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거 다 따지고 지어야 된대요. So you have to like get searching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your English name to check whether it's an old name or a trendy name. 요즘에는 뭐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 리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But anyways, this is Gyopo from the 70s. 70년대의 교포 스테파니 킴께서 오늘 가사 읽어준다고 하니까 스테파니 킴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listen very, very carefully. 스테파니 킴, take it away. For those who can like really enjoy, like I'd call that champion, you know? Like I would still call that champion. Huh? Everybody's a choke, I think. You know, like no theme picking today. That is like our soukje. Oh my god, I forgot to do my soukje. Ooh. So 우리 멋지르는 사람, today is like so sule. Oh my gosh, are you gonna be my sule? Do you wanna be my sule? Everybody like all together, like in Korean they say bingle bingle ganggang swole, like ganggang ganggang swole. It gets bigger, beautiful, Jarmum is here. No more divided land, just pure positive vibe, my dear. Like round and round, turning like a mulebanga inseng. I'd say that you're like a totally a champion, like so champion. Like, soul이 질리는 you, like champion. 음악에 crazy 하는 you. Champion 인생 즐기는 you. Oh yeah, like life를 즐겨버려. Champion, 니가, like you are like so champion. Do you want to be like you're so champion? Bye!
1: 대표적인 교포 영어죠. 박원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talking about 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할 거면 한국어로 해라. 이런 지조가 있으셔가지고 예. 우리 EFM 프로듀서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말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자. But anyways, this is how 교포 speak. And this is like, has become a popular meme these days. 요즘에 막 교포들 나와가지고, Oh my god, I'm so hungry. Are you gonna eat about that? Oh my god, I like your dress. It's like so 예쁘지만 조금 올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교포 영어라고. But anyways, this 교포 has been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everyone. Like, 소리 못 지르는 사람 today is so sule. Everybody like 강강 sule. And you are like so champion.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요? 무슨 곡의 가사이길래. 한번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자, 힌트 노래 나갈게요.

Champion, let's get it.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싸이, champion이었습니다. Good guesses, everyone. 우리 5807 종준님께서 정답은 싸이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네요. 저는 출근길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long time no see. 종준 모닝 그룹아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정답까지 야무지게 보내고 가셨네요. 오늘 출근길 완벽할 것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정답은 champion. 크크. 오늘 썸머님이 불어에서 그런지 champion. 이것도 불어로 들리는 magic. Yeah, it kind of sounds like French. Champion, champion. 계속 이러거든요. 아마 뭐 이제 불어 이제 쓰시는 분께서 champion 이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았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Champion, champion. 그럼 알아서 왜 소리 지르는 니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신나는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Such an upbeat song for sure. Such a hype music. 6489 Morning Groover also send in the answer. 싸이 챔피언이요. 정말 you know 밖에 안 들려요. 완벽한 교포 스테파니님이라고 해줬습니다. You complimented about 교포 스테파니's reading. Now, if you are not quite confident with speaking English, just say a lot of you know, like. What I mean is that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난다. You know, like, you know, what I mean is that I'm kind of hungry. 이러면은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괜히 문장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I'm hungry 이건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You know, like, what I'm trying to say. Yeah, I'm trying to say I'm hungry. 시간 끌기 대작전.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Today's guest is Stephanie Kim,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우리 Kim's fan 모닝그룹. 싸이의 챔피언도 좋지만 예술이야가 더 감흥을 주는 듯 합니다. 아, 예술이야 노래 더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주변에 성함이 예슬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Such a great song indeed. 우리 별초롱 짱 모닝그룹. 싸이의 챔피언. It's so French. Why does it sound like French? 우리 얼짱님 때문에 저도 이게 불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술이야가 더 흥이 업업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really? You guys think that 예술이야 is more upbeat and gives you the extra energy than champion?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싸이 노래 신나는 거 진짜 많아요. Such an upbeat song. Sai has so many of these kind of good music.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들으면 넘넘 신나서 흠뻑쇼 분위기 나는 노래 들어도 들어도 신나요. So yeah, this song kind of resembles 흠뻑쇼, that festival during summertime. 저 왠지 흠뻑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많이 가본 것 같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저 내향인이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흠뻑쇼랑 뭐 워터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한 번 근처도 안 갔었어요. 막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면 또 신나게 놀겠죠. 이게 전형적인 내향인의 특징 아닐까요? 막상 가면 신나게 논다? 아니에요? Anyways, so everybody, the answer was champion by Sai. 이렇게 또 교포가 신명나게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맞춰주신 우리 모닝그룹 최고십니다. You guys are such a smart person to be able to guess this twisted lyrics read by Stephanie Kim. Thank you so much, Stephani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 데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 후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만 입어요. 옷까지도 고민하고 하기도 싫고요. 라고. So this is like a continuation from our previous messages. So Sabi Morning Groover would consider like dressing up a lot before getting married, and they would always try to figure out what to wear before getting married. But now that they're married, they just try to wear neatly. 이게 데이트할 때 신경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Once I start dating, I don't really dress up. I don't know why. 아, I actually know why. 그러니까 꾸며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꾸민다고 막 예쁘다라고 해주지는 않고 막 화장도 되게 뭔가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막 생얼에다가 막 추리닝 했고 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뭐 냉면 먹고 막 와 맛있다 염염염염 이러면은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좀 되게 꾸미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I felt kind of helpless. It did not give me any motivation to dress up anymore. 뭐 이렇게 옷 신경 써서 입어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는 거 그냥 그러고 이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스레빠 긁고 나오면 예쁘다 그러고 꾸미면 오늘 왜 이래? 막 이러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약간 갸루 느낌 나는데 막 이러니까 꾸미기 싫어졌어요. 서미모닝 그룹워크에서는 또 반대로 연애하실 때한거 꾸미셨군요. Anyways, this is kind of also another debatable topic. 좀 그래서 덜 꾸미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after reading news and giving you guys the weather report, we're going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like to use for a long, long time. 여러분들께서 또 오랫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시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d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oy. 뜨거운 안녕.

0: And Ben's Brill says this is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Involuntarily, I'm not using items from way back when. I keep losing them or they break. Additionally, electronic devices become quickly obsolete. I totally agree with you because this happens to me all the time. So it's amazing that I drive my car for as long as I can. Like, apart from that, I break everything whenever I buy clothes. I spoil, like, coffee over there. So I kind of felt like, okay, is it really worth it? For me, not so much. So I can totally relate with you. And 1743 Morning Groover 선생님이시죠? 저는 엄마가 서른 살때 큰맘 먹고 사신 시계를 저 서른 살에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샀을 때를 생각하면 거의 40년째 쓰고 있는 거죠. 엄청난 명품 시계는 아니지만 몇년 전에 부품 교체를 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답니다. My mom gave me a watch when I turned 30 that she had bought for herself when she was 30. I have been wearing it for 16 years now, so if you count from when my mom bought it, it has been in use for almost 40 years. It's not a super expensive luxury watch, but I had some of the parts replaced a few years ago, and it still works perfectly.
1: 사연이 있는 이런 시계는 진짜 대대로 이제 3대, 4대까지 물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정말 뜻깊은 시계잖아요. 와, 진짜 잘 보관하셔야겠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어디 손 닦다가 잠깐 시계 풀어뒀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생각만 해도 진짜 엄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시계 차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고 너무너무 싫어.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자녀분들께 선물해 주실 건가요? 우리 1743 모닝 그룹어? 이런 물건 진짜 버리기 아깝습니다. 우리 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은혜 팀장님도 이런 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네. 인간미가 좀 있으시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아이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After Echo Smith Cool Kid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right after Echo Smith Cool Kids was Matt Carney, Ships in the Night. 조국 모닝 그룹어, regarding our NG20 question answered, 저는 오래 사용한 물건이 아닌 오래 보관한 물건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된 술, 캡틴 땡인데요.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별명이 알코올계 타노스, 숙취가 없는 술이라고 불립니다. 숙취가 없는 이유는 이틀 후에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요. 아, 대반전. So I was like, ooh, an alcohol that doesn't have any hangover, but then it turns out it has no hangover because you will feel fine 2 days after drinking this. What a dangerous bomb right here. 뭐 폭탄 아니에요? 이런 거 왜 마셔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여러분들이 드셨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숙취 느낌 너무너무 싫지 않나요? 너무 이게 예전에는 막 숙취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느낌이 싫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Basically, you're laying down in bed like a zombie and I just hate that feeling. But anyways, so clearly this alcohol is not a cure for any hangover. No, no, no. 이 캡틴 땡이 술의 이름이었구나. 저 몰랐어요. 어렸을 때 I am ground 아마 이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거에서 제가 막 뭔지도 모르면서 캡틴 땡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술의 이름인지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한 거예요. 아, 이 기세에 술이 이런 게 있었구나. So I guess this is like a type of an alcohol that was popular around like the 80s, I'm supposing. 한 80년대에 유행한 그런 술일까요? It looks dangerous. The color of it looks almost like a whiskey. Ugh. 여러분들,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everyone. Alcohol is very dangerous. 여러분들, 좀 책임감 있게, 예,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It feels really awkward to be talking about drin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morning. But anyways, always try to be responsible, everyone. 좋습니다.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여러분들도 공지 상황 나가야죠.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채널 어디로 가능할까요? TBS EFM 메인 채널에 오늘 업로드 예정이니까 유튜브 TBS EFM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And on the other days, I upload them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너무 어렵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t's only gonna take you a few seconds. 그 양쪽 채널 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이 TBS EFM이 살아나고 프로그램 다시 복귀하고 정상화되고 그 한 구독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구걸과 강요를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It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everyone. If you're feeling heavy, a little stressed out, you know, just try to survive this week and you're gonna feel so much different and amazed afterwards.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출근하기 싫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시간은 또 이렇게 잘 갑니다. 한 주도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버텨나가시고 또 그렇게 버티셨다면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 해주시고요.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always have to give yourself a big credit for surviving the day and surviving the whole entire week, alright? With that being said, thank you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reall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on Wednes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Polaco, Where Have All the Cowboys Gone, to start off the show. Hey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103. Today is August 27th and the time is 10:05 and 48 seconds.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Boinan Radio, we are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이 채널들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also 2 a.m. Tomorrow morning. So FYI. 큐티님들이 프로그램 시작 하자마자 네팔 관련 소식을 하나둘씩 올려주고 계신데, Yes, I think you might have seen this really shocking footage of what happened overnight, apparently, in Nepal. 이 네팔과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A massive landslide and flooding have struck the Himalayan region along the Nepal Tibet border.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이 얼음과 암석이 강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마을과 도로, 다리, 또 수력 발전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 huge mass of ice and rock broke away from a glacier and crashed into a river, causing serious damage to villages, roads, bridges and hydropower facilities.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굉장한 어떤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인명피해도 꽤 되는 상황입니다. 네팔에서만 지금 15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력발전소 얘기를 했었는데 수력발전소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저희 한국분도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속 현지에서는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At least 157 people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Nepal, with 100 still missing. 9,000 South Koreans are working at a hydropower construction site are also reported missing. Right now,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continuing. 더 큰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실종된 분들도 다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We sincerely hope there will be no further loss of life.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또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ldplay입니다. Fix You.

That was a Coldplay, Fix You, a song that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quite a heavy news to start the show with. Hoping that there will be no additional casualties, loss of lives, from that, catastrophe down in Nepal. 7582님께서는 그 오지까지 가서 건설 현장에서 다들 애쓰고 계셨을 텐데 부디 다들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working so hard at the construction site, so far from home in such a remote area. We can only hope and pray that they're all safe. 무사하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업데이트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또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Oasis, Stop Crying Your Heart Out.

Oasis입니다. Stop crying your heart out. So, we do have a theme prepared for today's show, but I will delay just a bit to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and then probably start talking about the theme during the second part of the show. 3101님께서는 어제 돌리 파튼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관공서, 군사기지, 또 해외 공간에 일주일 동안 조기를 개항하라는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뭐, 돌리 파튼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모두 다 아는 이름인데요. 이 컨트리 음악을 전 세계인이 듣는 주류 반열로 끌어올린 그녀를 추모하며 신청합니다라고 3101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So, yesterday I was deeply saddened to hear the passing of Dolly Parton. The U.S. president has ordered the flags to be flown at half-staff for a week at the White House, government buildings, military bases, and U.S. missions, you know, overseas, which kind of means a great deal. 얼마만큼 이 Dolly Parton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Dolly Parton 곡 함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I think Dolly Parton, you probably will remember as the composer of that song, I Will Always Love You by Whitney Houston. 물론 바디가드 영화를 통해서 Whitney Houston이 이제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이제 끌어올린 곡이지만 원곡은 사실 작사 작곡가가 Dolly Parton입니다. Dolly Parton was actually a fabulous, not just a singer, but the composer and the lyricist. 또 이 분이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especially she deeply care about literacy and you know children's have chance to read. 그래서 평생 1,600여 곳의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 권이 넘는 책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I can't really put that into words. So she has built 1,600 libraries throughout her life and donating just countless books so that children have a chance to read. So 굉장히 훌륭한 일.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아티스트는 또 사회 공헌 일을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달리 파튼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년 80세였습니다. She was 80 years old and one thing she's been married to her husband I think since very early age, I think. I think she got married when she was like 20 or something. 그래서 한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남편분께서 지난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So she passed away just a year after her husband's passing, who she's been married to for 60 years, right? 진짜 그림 정말 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01님께서 신청곡을 함께 해주셨는데 케니 로저스와 함께 듀엣으로 부른 곡입니다. 달리 파튼이 함께 들어보시죠. Island in the Stream.

couple of tracks, so Whitney Houston, I Will Always Love You, and Percy Faith, A Summer Place, 연주곡인데요.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hat I meant to talk about today on the show was this. 어떤 기사를 읽는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 많던 두 존크는 다 어디 갔을까 였습니다. I read this an article titled Where Did All the 두 존크 Go?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원재료이죠. 두 존크의 이 피스타치오 수입량이 이 정점 대비 90% 넘게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진행되던 그 상표 출원도 사실상 지금 제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 시작된 유행이잖아요. 이 두 존크가. 근데 역시 식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So the article said imports of pistachio, which is a key ingredient of 두 존크, had dropped by more than 90% from their peak. And also new trademark application had just disappeared. 아무래도 인기가 식으니까 굳이 뭐 이 상표 출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So another example of you know how quickly social media trend can heat up and cool down at the same time. 사실 뭐 두 존크만 그렇겠습니까? 이 광풍처럼 유행이 되었다가 이 대중의 관심에서 빨리 없어지는 게 요즘 날에 유행 같습니다.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왔다. 또 빨리 사라지는 게 이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It's certainly not just the 두 존크, right? These days a trend seems to explode overnight and disappear from public's attention just as quickly. 그래서 그 많던 두 존크는 어디 갔을까라는 그 제목을 보니까 그 소설 있잖아요. 이 박완서 선생님 소설이죠.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표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phrase죠. Where did all something something go? 그 많던 뭐뭐는 어디 갔을까라는 그 표현들 자주 쓰잖아요. I think that stemmed from that novel that essay. That novel actually, that is fiction by 박완서, right? 92년에 이 출간된 이 작품,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제목이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패러디처럼 계속 이렇게 자리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The title became so memorable that it has almost turned into a familiar parody format in Korean. 그래서 싱어는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싱어는 이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흔히 보고 먹었던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So, 싱어 is a wild plant that the novelist Park often saw and ate as a child. So, in the novel, sort of its absence in Seoul that she relocated to has been sort of interpreted as a metaphor for loss, sort of a longing for the familiar sights and memories of childhood that eventually disappear.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던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던 너무나 어렸을 때는 흔했던 풍경과 이 기억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있다라고 이렇게 논평 이 리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던 그 많던 땡땡땡은 다 어디 갔을까? 한때는 정말 흔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셀 수 없이 많죠. 뭐든지 다 결국에는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슬픈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던 땡땡땡은 다 어디 갔을까? Where did all the 땡땡땡 go? 이런 문장을 드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But I'll just leave it as a thought. 오늘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봤는데 뭐 또 오늘 계속 이 비극적인 네팔에서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어떤 분위기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가 그런 주제였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Kygo featuring James Gillespie, Gone Are the Days.

his expression. I have a feeling all those Ducheonggu's eventually wandered from freezer to freezer, only to end up as extra belly fat on moms everywhere. 그렇습니다. 그때는 두쫑쿠가 없어서 이렇게 못 먹고 참 귀하고 그죠. 그래서 막 하나를 이제 가족끼리 나눠 먹었던 딸아이랑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그 냉동실에 넣어 놓으신 것도 이제 까먹으셨던 거잖아요. You even forgot that you had it in your freezer. 참 허무하게 느껴지죠. 이제 막 유행도 지나고 맛도 좀 이상해졌을 것이고요. 그죠? 하지만 엄마들은 또 그걸 그냥 못 버리시잖아요. 그죠? Moms, you know, they just simply cannot throw those away, right? Because it's expensive. 그래서 뭔가 이제 edible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드시는 게 또 엄마들의 어떤 또 그러시잖아요. 그죠? 와, 좀 안타깝네요. 진짜 그런 것도. 하지만 요즘에 유행이 정말 너무 빨리 왔다 간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드립니다. 7582님. 노래 듣고 와서 1, 2부 마감하도록 할 텐데요. Madeline Peru입니다. The Summer Wind.

Madeline Peru, The Summer Wind였습니다. So the 두종크 craze not so much anymore, right? 위스덤님께서는 주말에 먹다 남은 탕수육을 찾는 아이에게 차마 그건 이미 엄마 뱃속에 있지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제 제가 생각나는 these that kind of things happen so often. 저 딸아이랑 저도 이제 입맛이 비슷해서 항상 we end up competing for food. I let her eat most of them, right? But I wouldn't say competing, right? 하지만 항상 어 아빠가 먹었는데라고 얘기한 적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베니님도 here Dubai choco cookie only found in convenience store, not talked about online anymore, right? I guess it is gone. The craze is gone for sure. 제니님도 대만 카스테라도 생각나는데 이런 단일 종목만 이제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right? If you are opening a business just based on this kind of temporary food craze, I think it could be very risky. I think that's for sure. 좋습니다. 돌아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live YouTube Boina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a visual radi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say hi. Hang out with us at our open chatting방.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1013 50원의 문자용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We love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shoutouts, or just simple check-in messages are great. Send them all my way. 잘 듣고 있다. 가끔씩 튜닝 한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So 그 많던 땡땡땡은 어디 갔을까? Where have all 땡땡땡 gone?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이라는 또 이 곡도 생각이 나는데요. I think if you think about it, there just have been so many, I guess small fads that have come and gone, right? 지난 몇 년간 생각해봐도 뭐 두총크도 그렇고요. 뭐 크로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띠부실 그 빵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실 있죠. Also 탕후루. I'm not sure if 탕후루 is still around. 그 다음에 뭐 또 요아정도 있었죠.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두촌쿠도 있었죠. 아 두촌쿠가 아니라 두바이 초콜릿도 있었죠. I'm not sure if Dubai chocolate is still around. 그 다음에 뭐 버터떡도 있었고. But one thing for sure, I think some come and go and some are here to stay. 그쵸? 뭐 대부분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멀리 사라졌지만 for example, 마라탕 같은 경우는 it is here to stay. Just like Vietnamese noodle. It has sort of solidified itself as one of, teenagers' favorite food here in Korea, 그죠? 이 마라탕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aybe, we are sort of testing those, small trends and fads and to see if it would fit us, for good. 뭔가 우리한테 잘 입맛에 맞는지 그런 testing period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잘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 그랬듯이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favorite food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Wisdom님께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곡인데 그쵸? 이 September이 지나도 네가 아직 여기 있을까? 이 우리 유행이 아직 여기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 가사네요. 들어볼까요? Green Day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습니다. 뽀글님께서 매미들의 합창을 올해는 며칠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많던 한여름 매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많던 북극곰의 쉼터는 어디로 갔을까요? I feel like we only got to hear cicadas singing for a few days this year. Where did all these cicadas of midsummer go? And where have all the resting places for polar bears gone? I'm not sure about polar bears, but I think for cicadas, I think they are, I think, fine. 매미들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I've suffered so much of this summer that, you know, 매미는 아직 건재하구나라고 느낀 게, 매미들 소리가 이렇게 큰가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I think for now, 매미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북극곰의 쉼터는 I'm not sure what you're referring to. Maybe are you talking about the global warming?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매미라는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미 is Korean female hard rocker. 정말 기타도 잘 치고 정말 이 스테이지 매너도 뛰어난 그 매미 씨의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Rock and Roll입니다.

couple of tracks, Mammy, Rock and Roll, and the following track was Jonghyun's song titled 하루의 끝, which was a request from Benny. Speaking of cicada, Bogul님께서, 아, 상암으로 갔구나. He mentioned that he hadn't seen much of a cicada during this summer. I guess all the cicada must have gone to 상암. Yes, for sure. 많이, 정말 많이 봤어요. Wisdom님 역시 며칠 전에 저희 집 방충망에부터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던 매미를 날려보내지 않고 놔뒀었어요. 놔두셨어요. A few days ago, there was a cicada clinging to our window screen, making an incredible amount of noise. But instead of shooting it away, I just let it stay. 제가 찾아봤어요. 회사 근처에서 매미가 진짜 시끄럽길래 한번 나무를 잘 관찰해봤어요. I heard this cicada making a tremendous sound, as I was walking near my work in 상암. And there's one clinging to a tree.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는데 동영상으로 소리가 와, 이 정도. 가까이서 찍어봤더니 엄청난. 들리시죠? This is from coming from my phone.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와. I mean, how do they make that kind of loud sound? You know, how a small insect like a cicada have a capability to generate that kind of loudness?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이 건재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할까요? My Aunt Mary입니다. Golden Glove.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신의 보석 같은 곳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So we have four songs ready for you to listen to and for the songs to be discovered today. 첫 번째 곡부터 가볼게요. This one by all of the artists, most of the artists that we introduce on this segment are singer-songwriters, meaning that they write their own songs, and most of them actually self-produced album, FII, that is. So first artist is named Lee L, 이동현 씨인데요. 실명은 이동현 씨인데 Lee L로 알려진 singer-songwriter입니다. He's actually a known figure. He has been on the Singer Gang and also 오빠 시대, which are some of the you know renowned TV audition program.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familiar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is song is very a special song, actually. 닐라, 닐라라는 곡인데요. According to Lee L님, 추천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가 되어드릴 곡이니 꼭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I hope you will introduce this song on the show. I think it could bring some comfort to anyone who has experienced the loss of a beloved cat. Of course, those kind of things, you know, we hope do not happen to any of us, right? But sometimes it's those things that we need to go through in our lives.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리엘님의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닐라입니다.

리엘의 닐라였습니다. 나는 너의 언어는 모르지만 네 표정과 말투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I don't know your language, but your facial expression and the way you talk, I know. So, 그렇죠. 이 반려 동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네요. 진짜 잘 듣고 왔습니다. 리엘의 닐라였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Second artist is named the singer-songwriter 고현치. 올해 3월에 발표된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설명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모과 하나, a single quince falls from a tree. 사람들의 눈에는 못난 낙과 하나일지라도 모과에게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독립이자 모험이다. To us, it may look like nothing more than a bruised, fallen fruit. But for the quince, the moment it leaves the tree marks the beginning of independence and an adventure. 자신의 삶을 마음껏 향유하며 헝클어진 소란 속 성장통을 딛고 일어날 때 어느덧 커버린 모과를 발견할까. As it embraces life, it stumbles through the messy growing pains and finds its way back up. Perhaps one day we'll look again and realize just how much that little quince has grown.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고현지입니다. 모과.

0: 모가네.
1: 고현지 모가였습니다. Very sounds like a breath of fresh air. 상쾌한 그런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기분이죠. 위즈덤님께서 엄마들 차에 있던 모과 그 많던 모과들은 어디로 갔을까? Where have all the queens gone? 그래요. 모과를 많이 싣고 다니셨나요? That's very interesting. 감사드립니다. That was a second in this cover artist for today. 고현지 모과. Let's move on to our third. Third artist is a singer-songwriter, another singer-songwriter named 너울. 너울 씨의 두 번째 싱글, Letter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부러움 섞인 애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너울's second single, Letter, is a song about affection with sort of mixed with admiration and envy. 그 애는 항상 완벽하고 따뜻해서 나도 그 애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었고 닮고 싶었습니다. That person always seemed so perfect and warm. And I wanted to become someone who belonged by his or her side. Someone a little more like that person. 부러움 섞인 애정에 그런 관한 이야기라는 설명이신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너울 씨의 곡입니다. Letter.

장세아였습니다. 라랄 라세아라는 곡. 참, 네. 듣기 너무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장세아님의 곡, 라랄 라세아. That is the fourth and last in Discover Song for today. 뽀글님께서는 오늘 곡들이 모두 위로 곡 같습니다. 좋네요. Seems like all the songs that were presented today give us that comfort feeling.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1033님께서 장세아님 찾아보니까 배우, 가수, 작가까지 정말 많은 활동 하시는데, 싱글 1집은 달달하세야, 2집은 댕댕하세야, 또 곡은 라랄라세야,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네이밍. 또 그런, 이, 뭐랄까요, 시리즈? 음반 시리즈 네이밍이 참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So that concludes our show as well. Hope you had fun today. I know we had some mixed news and mixed feelings about a lot of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Korea and around the globe, especially, what has happened,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happened overnight down in Nepal. Hope everybody is okay, and I truly hope that we get to see everybody alive, you know. 모두 다 실종이신 분들 무사 귀환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델리스파이스의 곡으로 준비했는데 이곡 마지막으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elispice. 항상 엔진을 켜둘게.

场呢，我们先来一首很特别的 Nmix 的 Sonia 的西班牙语版，一首韩团唱的西语歌，一起来听听吧。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也未多讲，只抛低这个伤心的汉子。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Eminem, Not Afraid. 여러분, 좀잘 참는 편이신가요? Can you like hold on to your anger? For how long? 이 참는 게 말이죠. 항상 꼭 어른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계속 그냥 태연하게 괜찮은 척을 하다 보면요. 결국 누가 답답해지나요? 나 자신이죠. You know, speaking up. Therefore, doesn't always mean making a scene, everyone. Sometimes it is just saying that, you know, that didn't feel right to me. A little honesty at the right moment can actually save you a lot of stress later. 이게 참고 참고 참다가 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뻥 하고 폭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내 성질대로 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항상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but it will just accumulate even more anger if you just hold on to it, and that's not good for you. 말안 하고 살면 결국에는 화병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절할 때 타이밍에 내가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ith that being said, we're gonna get today's show started. Good morning, everyone. Bonjour, buenos dias, bon dia, todos. 여러분들 즐거운 또 화창한 아침이 또 찾아왔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스페셜 하잖아요, 그렇죠? Makes today's morning extra special. Just being with you guys. 오늘은 또 박은혜 팀장님과 우리 스페셜한 여형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lease greet to each other.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든든한 또팀 모닝그룹과 밖에서 또 항상 여러분들을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We're live today, everyone.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You can also watch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티봉이랑 같이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티봉이 쓰러졌어. 건들자.

0: 이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많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Okay, let's see who are greeting me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또 부지런하게 또 미라클을 만들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 aka 알바생들. 누가 나와 주시고 계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Dr. Paper says, Ba-ba-bum, good morning, rock and roll!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I love this message. Ba-ba-ba refers to the signal music of morning groove. Da-da-dan, 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dun. Yeah, welcome to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good morning.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헝헝헝, 저도 왔어요. 이렇게. 항상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이시니까. And hello, 상민님.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So nice to greet with you guys every single time like this. And Ben Spurl listening from Europe. It is almost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4nd. Is that right? 이 가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Do you remember까지는 다들 아는데. 만약에 콘서트를 갔어요. 그럼 다 같이. Do you remember? No. September.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어쨌든 조만간 모닝그룹에서 나올 것 같아요. 스물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Benny says, Good morning, Summer PD님. And oh, hello,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ne of our precious global listeners out there.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세요. 인사 건네면서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도 하시고, 네, 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생색 많이 많이 내주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의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places. Well, so many people might have been to all of these places that I have mentioned. So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Is there someone just like me? 저같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가보신 분들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의외로 이런데 이런데는 다녔는데 여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남들은 다 가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You know, you can say that, oh, I've been here and there, but this place where everybody seems to be going, I haven't been there in my life. If you have this kind of answers, let me know, okay?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 이따가 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Open Chat Room o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Jack Yu Take You There.

That was Eyelid with It's Me, dedicated to our listener 1854 Morning Groover. 엄마 차 타고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신청곡으로 It's Me 보내보아요라고 문자 주셔서 신청곡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I hope you're listening right now at this moment. 오늘도 여전히 또 등교 중이겠죠? 주말이 내일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분 힘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아, 이 노래 딸이 방송 댄스에서 배워와서 진짜 몇 번을 쳤는지 몇 번을 들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실 겁니다. 황급하게 문자 보낸 티가 이렇게 나요. I can kind of feel that you were rushed to send in this text message because obviously that's your daughter's favorite song. 요즘 초등학생들 빨라요. 무슨 댄서가 아닌 초등학생이 없어요. 그죠? 귀여워 귀여워. 별초롱장 모닝그룹에 오셨네요. 굿모닝이에요. Good morning to you. 우리 9087 모닝그룹에 responded to today's question. A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오늘 출첵이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국내는 엄청 약합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 나온 이후로 여수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갔네요. 오늘 반차 쓰고 시댁 가족들이랑 강원도 여행 갑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이지만 우선 반차 써서 너무 좋네요. So same as me, you haven't been around many places here in Korea, although you have been abroad.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번 해부터 국내 여행 조금 도장 깨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막, 아, 해외 나가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그래야 되나? Because obviously I have so many, many places to go here in Korea. So yeah, it's so fun just traveling around and discovering and everything. 와, 강원도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뭔가 다갈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또 여름방학 때 강원도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인파에 막 이렇게 밀려다니시느냐고 정말 기가 다 빨리셨다고 해서 And she told me that she thought like everybody in Korea was traveling to 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원도 안 가면은 뭐 어디 덧나는 병 있니? 막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It's gonna be so much fun. I guess it's gonna be a little less crowded now? 아닌가? 이런 말 하기에도 조심스러워요. 가면 진짜 사람 많을 거거든요. 어쨌든,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in 강원도 9087 모닝그루버. Here is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굿 모닝 to you all.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8, 14 seconds passing by.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구리 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Pangha Bridge to Seongsan Bridge, and again from Hangang Bridge to Pampo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Seongsu to Pam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Amsa Bridge to Pam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Yeoi Haryu to Hangang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Dundang Suseo Expressway Cheongdam Bridge direction from Pokjeong to Tancheon 1 Brid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0: One more check-in message from our s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Okay, now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Ben Spiro responded, I have never been to Santorini. Well, neither have I. Santorini? Is everybody going to Santorini? 뭐, 유명한 관광지긴 한데, it doesn't feel like everybody's going there. I guess that's like a place for honeymoon, vacation.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I don't know, morning groupers. How many of you guys have been to Santorini? This Santorini place reminds me of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Ben Spiro, I don't think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t anyways, there is this like really, really popular drink commercial here in Korea that was featured in Santorini, and they always came up with this music la la la la la la la for so many years, for decades, I think. 항상 시그니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우리 Kim's Fan Morning Group.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멕시코와 파나마를 환승하기 위해서. Alex, JFK 공항 얘기하시는 거구나. 경유한 게 전부네요. 아, 그렇구나. So you only transferred to the airport, so you never had a chance to visit America. 아, 미국 뭔가 마음들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죠? 저도 미국은 LA 안 가봤어요.
1: There are a lot of states in America, obviously, so it's really hard to tell precisely, but I don't know, many of my friends actually have been to Los Angeles somehow.
0: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간 친구들도 되게 많고, YG도 아마 신혼여행으로 LA 갔던 것 같은데, YG PD님. 맞아요. 그래서 LA 꼭 저는 그리고 가보고 싶거든요.
1: I really have this will to visit Los Angeles one day, but I only got to visit the airport too, just like you.
0: 우리 Kim's Fan 모닝그루버처럼 파나마는 몇 번 오갔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반드시 LA 공항을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 Actually, I had some time to get out of the airport because the transfer hour was around like 6 hours.
0: 그래서 아 뭔가 좀 힘내면은 뭔가 햄버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1: I was just too afraid.
0: 뭔가 혹시 이러다 비행기 놓치면 어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미쿡을 못 가보셨군요.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저는 강원도 쪽은 많이 가봤는데 또 전라도 쪽은 가본 적이 없어요. 여수, 통영 이쪽도 너무 좋다고 하던데 잘 안 가지네요. 너무 멀다는 어떤 편견일까요?
1: Now there's this thing about traveling within Korea. It takes only about an hour if you ride an airplane. It's not like we're in the States, so it only takes an hour. Everywhere you go, it's only an hour.
0: 한국에 어떤 곳을 가도 다 한 시간 이내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탄다면요.
1: But then when it comes to driving, yes, it can take around like 6 hours at least if you have to go way down there to the southern areas.
0: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1: And then the fact about Korea, when it comes to driving in Korea, if you go down to the south part, You have to go through like 30 tunnels.
0: 터널만 진짜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지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1: it's like tunnel after tunnel.
0: 그리고 터널도 정말 길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갑갑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중엔 터널 안에 뭔가 휴게소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뭔가 가는 게 여정이 멀 것도 먼 건데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Because driving is kind of like another level, I think. There's congestion, you have to go through tunnels.
0: 그런 게 좀 뭔가 안 가게 되는 그런 뭔가 그 동력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전라도 쪽 한 번도 안 가보네 생각해보니까. 강원도 쪽이 뭔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1: Is it so much easier for us to visit 강원도 area?
0: 저는 남해 가보고 싶은데 남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숙소들도 되게 많다고 했거든요.
1: So obviously there are beautiful sceneries in 남해 area, so I really want to take a visit, but I never got the chance to.
0: 남해는 서울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비행기? 참 멀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가보고 싶습니다. 많이들 가는 것 같거든요. 또.

여수 통영쪽 한번 가본 사람들은 그래도 한두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체육부장님, 국내 여행을 강원도로 가는 걸 좋아해서 셀수 없이 가지만 거봐요. 또 강원도 여기 또 나왔어요. 강원도 very very popular place in Korea for sure. 서울보다 많이 가는 바로 강원도. 하지만 부산은 한번 가봤다고. Oh, so you've only been to Busan once? 뭔가 되게 핫한 여자시잖아요, 체육부장님. 막 부산 거기 막 해운대 해변에서 막 이렇게 막 런닝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의외로도 한번 가보셨구나. 목포, 김해, 통영, 거제 등은 다못 가봤어요. 저 한국 사람 맞냐며. 여름에는 무조건 바다, 강원도로 떠나니 겨울에는 다른 목적지를 생각해 보려고요. Since I always go off to 강원 area during summertime, maybe I should consider other places as an option for winter time. And also sent in a song,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Da-na-na-na-na-na-na, are you gonna be my girl? 신청해 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강원도 말고 좋은 건 많습니다. Let's go and find more places. Explore somewhere outside Seoul and 강원도, everyone. 왜다 강원도 가시는 겁니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 너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해외도 좋습니다. 해외도 좋으니까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안 가본 것 같은 곳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here is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except m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보이는 라디오,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우리 감독님,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전라도라? 목포?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실까? 뭔가, 그 부산, 부산이시구나. 감독님의 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의외로 또 부산 사시는 분들이 그 10km 반경 벗어나는 걸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막 김해 이런 데잘 멀게 느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답변 보내주세요. This is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thank you, thank you, 체육 부장님 for this awesome song request. 아주 신나는 노래 덕분에 같이 잘 듣고 왔네요. Another greeting message from our morning groover, our 알바생 무니무니 줄무늬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빵긋빵긋 인사해드릴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body is going except me. 남들은 뭔가 다 가보는 것 같은데 뭐야, 나만 안 가는 것 같네 싶은 곳 어디인지 얘기해보고 있어요. We sometimes complain to our family members. 남들은 여기 한 번 다 가봤다는데 난 그 유명한 부산도 못 가보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한 번쯤 생각해본 적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So let's all share those places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okay? 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는요, 지리산, 광주, 묵호, 목포, 울릉도, 적도 이렇게 많은데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저처럼 하나씩 도장 깨기 하시면 되겠다. Since you have these specific places mentioned, yeah, why not try just one of them? 지리산은 조금 빡센 것 같고, 아, 등산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묵호 추천드립니다, 묵호. 거기 묵호가 자동차 없이도 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There's a train station in 묵호 area, so you can just ride the train and just go. It's really easy for you to get the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raffic. 그리고 여기 묵호는 좀 당일치기로도 잘 다녀오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간 국내 여행지 중에서 베스트가 묵호였습니다. Yeah, it was like the best place ever. 뭔가 제 예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이상이었어요. 예, 되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하루면 다 보고 It doesn't take you too many days to look around Buko area, but it's really really worth it for sure. 울릉도에서 그리고 스노클링 한번 해보고 싶다. 되게 막 아름답다는데 그 바다 아래가 되게 뭔가 에메랄드 색깔에다가 막 물고기도 많고 따라라딴딴딴딴딴딴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곳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면 해외가 아니라 의외로 국내가 되게 답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We're not getting more messages about like other places outside beyond Korea, but we're getting more messages about like here within Korea. So this is quite interesting. Anyways, 우리 토토 모닝 그룹께서는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유명한 산들은 안 가봤어요. 이래놓고 네팔에 안나푸르나 ABC 캠프는 다녀왔는데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나라 멋진 산 등산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팔 지금 토토 모닝 그룹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을 하시고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But unfortunately, they're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So I sincerely hope that there are no further casualties or damage from the landslides and floods in Nepal. And I also truly pray for a swift recovery over there and that all missing persons return home safely to their families as soon as possible. 이 네팔의 그 산사태와 홍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Coldplay, Fix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s. I am your host, Summer. We're having so much fun here, everyone. So continue to say hello to me, just like our Morning Groovers. 하진,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어서 오시고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휴가라 아침이 상쾌하네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루틴처럼 준비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요. I wanna have my own time.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t's your vacation day today and you haven't told your family members at all. And looks like you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special day to yourself so that you can enjoy some me time. 그렇구나. 우리 건강하자 가족 여러분, 오늘 휴가 내셨대요. 몰래 휴가 냈대요. 암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들키지 않겠죠? 그래요. 이왕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 들키지 마시고 이 혼자만의 이 시간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하실 건데요? What are you gonna do on this special day for yourself? 의외로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어쨌든 오늘 하루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raveling to places, everyone. 근데 단순한 여행 얘기가 아니라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나만 안 가본 것 같은 곳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So we're going to talk about places that feels like everyone else has been to except me. 이거 관련해가지고 a message from 6497 Morning Groover.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나만 못 가봤어. 몰디브, you! 라고 해주셨습니다. The Maldives. 뭐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몰디브.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 안 가봤다고 하는 게 It's a highly popular place to go on honeymoon. 정말 신혼여행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몰디브잖아요. 그래서 막 한 10년 전만 해도 몰디브 간다고 그러면 뭔가 스페셜한 게 느껴졌는데 요즘엔 아 신혼여행 어디 가? 이러면은 몰디브 그럼 아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래야 되나? So that it's become that popular Maldives. 근데 그만큼 좋으니까 또 가겠죠. 가면은 막 상어들이랑 수영하고 막 이러던데. I heard that you get to swim with sharks and it's not so dangerous. 그러니까 물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상 낙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f you are like a marine woman or a marine man, marine boy, you know that is the place to be for sure. 가서 모히또 한 잔 또 하셔야겠죠. 너무너무 가고 싶은 Maldives. 갑자기 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여기 꼭 안 가봤어요. 남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싶은 곳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Come and watch me live, everyone.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시고 댓글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Alright,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Queen 노래방 segment lined up for you. And of course, there is going to be a special mission prepared. 오늘은 TMI 퀴즈 말고 다른 거 준비해봤거든요. So today we have something other than TMI quiz. So be prepared, everybody. You have to get busy and do your job. 여러분들도 바쁘게 또 일하셔야 되니까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요? This is Cash Cash, How to Love featuring Sophia Reis. One, two, three. I've been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 attack, let's go! 어떤 게 있을까? 한국어로도 가능하고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both in Korean or English. 뭐 예를 들어서 tea, TBS니까 tea. 티난다, 티나. B죠. 보검이 너. S? 썸머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 보아요. You know, some random words can come out of your mouth if you just make it like on the spot instantly like this. How about some English version? T. Take it easy, girl. Easy, go easy, easy. B. Barbie girl, you're my Barbie girl. S. Summer, you're like a Barbie girl. 죄송합니다. Okay, 여러분, 썸머보다 잘할 수 있다. 나 썸머에게 도전장을 내고 싶다. You know, if you think you can do a way better job than Summer, go ahead,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TBS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end in your acrostic poem to sharp1013 TBS입니다. Yo, 안 보내면 red, red. 빨간 불 다 켜집니다, 여러분들. Let's go. 문자번호 샵1013으로 TBS 3인씨 보내주세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바구니 쓴다는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TBS를 응원한다면 If you are really an avid listener and if you truly truly want to root for TBS I might just do it, you know? 저 같으면 해요 솔직히. TBS 다 사랑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Aren't you listening because you love TBS? Then show us your love. Love attack 보내주세요. TBS 삼행시 어떤 거? It doesn't have to be about TBS. Just use TBS. 그냥 TBS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댓글 참여 무료니까 많이 많이 부탁해요.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거나 다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화끈하게 가시는 거예요. Alright, so I'll be waiting for your poems. And if you don't send any, I'm going to make 박원희 팀장님 to make it up for us. 도가니 도가니 red red 이게 무슨 가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도가니 사리긴가? 도가니 도가니 맨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빨간 불 켜지기 직전에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 사리기 rang rang. Oh, for your information, we are listening to Bad by 아니죠 코르티스의 Bad Red Red 듣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친구들이 부르는 Red Red. 자, TB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go ahead and take it away. 뭐가 오고 있나? 아무도 안 왔다고? 여러분들, that's the big Red Red. 좋아요, 여러분들. I'll be back. I'll give you some time, okay? TBS 삼행시 보내달라고요. 아셨죠? Okay. I'll be back. 안 보내면 Red Red.

Dun, dun. This song sounds awfully similar to Itake Take Rumba because it has some Latin stuff in it. 드디어 우리 산이 오빠가 계신 Bad 80s. 여러분들, do you have your hands ready? 오른쪽 손 이렇게 준비되셨나요?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이거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따라한다고 하던데, 이 춤도. 어쨌든, 최산을 그렇게 따라한다고. Anyway, we're listening to A Bad by 80s. And while I was letting you guys to come up with that acrostic poem about TBS, it got me thinking, maybe you guys prefer my TMI quiz. 여러분들은 제 TMI 퀴즈가 더 좋은가 봐요. 선행시 왜 이렇게 안 보내시는 거지, 여러분들? I'm still waiting.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우리 박은혜 팀장님 삼행시 만들기 하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She's gonna cry actually. If you make her to send in one, she's gonna be like crying outside the studio. And she is sending like emojis.

유유유 계속 보내고 계세요. 나 하기 싫어 이러면서. 자, TBS 삼행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온 건가 지금? We have a message from 7641. 우키키키 모닝그룹 오셨네. 안녕하세요. 삼행시로 출첵합니다. 박수! 이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키키키 모닝그룹을 따라서 이제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ey said T.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B. 비가 오나, 눈이 오나. S는 PD님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후후! 완벽해요. Now this is really touching and also emotional at the same time. While I gave you some garbage poem.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또 저렴한 이렇게 막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역시 여러분께서는 좀 이렇게 센스 넘치는 삼행시를 보내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like so much better off than me.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Our master morning givers. Let's go. 저 지금 이거 최선 좀 주고 있어. 이게 되게 신난다, 근데. 이 가슴을 딱 튀겨주면서. Let's go. 우리 New Morning Groover, 1855 Morning Groover says, T. TBS EFM은 B. BTS처럼 잘 나가. S. Superhero 같이라고. 박수 박수 Great job 광명 8살 전소미 드림이라고 Well, an 8-year-old can actually come up with this awesome poem Did you do that all by yourself? 전소미 모닝 그루버?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최고다 학교 가서도 시 많이 쓰세요 소질 있습니다 썸머가 인정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볼까요?

Okay, this is so much fun. 여러분들 TBS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ontinue to send me a acrostic poem on TBS. Could be in English or in Korean.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뭔가 코인 노래방이 어느 순간부터 국어라는 좀 느낌으로 가긴 했어요. Yeah, this has somehow become a begging segment. I'm begging. 우리 IOI 친구들의 갑자기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TBS 삼행시 보내주세요. Because it's an amazing radio station, but unfortunately, the employees have been going through some unpaid situation for almost 2.5 years already.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우리 TBS 직원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겠지만 삼행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for all the employees on TBS, yeah, it's going to mean so much more, so much for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스킬과 포텐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know, like,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a couple of radio stations. 제가 뭐 방송국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기 TBS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we have some great systems. 뭔가 카메라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것들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And it feels like we're just wasting it. 여러분들 사실 이 카메라 여기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아요. 좀 나중에는 성공해서 제가 정말 월드 클래스 DJ가 돼가지고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 얼굴 옆에서 또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스케치 찍어주시고 막 줌인도 해주시고 제 모공도 찍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삼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I'll be waiting for that acrostic poem on TBS.

smooth like butter. That is like summer's voice. 부드러운 butter 같은 summer의 목소리. 우, 아. 방탄소년단 BTS Butter 듣고 계십니다. And thank you guys for stepping out to come up with the poem. 우리 Ken Morning Group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Ken Morning Group. We love you. 자, let's take a read. Tea. Toast the bread until golden brown. Okay. B. Butter it while it's still warm. Okay. S. Savor every single crunchy bite. Ooh, amen. Toast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Are you having some toast with butter this morning? Are you also having some English breakfast tea? Yeah, that's really, really popular in Britain. So enjoy your breakfast, all right? 이 버터는 말이죠. 토스트에 이렇게 딱 골든 브라운하게 굽다 보면은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살살 녹죠. It just melts itself if your toast is toasted golden brown. You know, just feature an ASMR video to yourself. 먹을 때마다 그 소리와 하며 아침을 뭔가 시작하는 그 소리 지금 마구마구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Ken Morning Group. Enjoy your toast or whatever. And thank you for that poem, TBS. TBS 하니까는 식빵과 버터가 생각이 나는 줄이야. 우리 1855 Morning Group actually texted back. 광명의 8살 전수미 어머님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혹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See, see? I told you there are some listeners out there who wants to listen to the portion of radio again. So obviously they'll be waiting for some reruns and everything. And that is available. 가능하죠. 저 이거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에 다시 보기 항상 올리거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So it will be uploaded. Today's portion of broadcast will be uploaded again on our TBS EFM's Morning Group YouTube channel. And you know, because of this difficult situation, we have reruns. 그래서 재방송도 엄청 많이 나가요,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아주 TBS EFM 틀면 하루 종일 나옵니다. So we have reruns at 3pm and also at 11pm. 본방송은 7시고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TBS EFM 썸머 목소리와 또 함께 해주세요. T. TBS EFM은 B, BTS처럼 잘 나가 보내주신 전수미 모닝그룹어. 이따 재방도 함께 해주시고요. 바다시네. 몰디브 얘기하니까 바다 선생님 등판했어요. VIP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그룹업께서 TBS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B.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S. 소울 가득하게 함께 즐겨봐요. 소울풀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잘하신다. You guys are really great at this. And I'm really impressed. 어떻게 이렇게 또 말끔하게 기승전결 지켜가지고 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거 챌린지 유행하더라고요. 이 바다씨의 VIP. The song was released back in the early 2000s, I guess. 2006년인가 2008년 뭐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But then like this song is going viral again if you go on your social media. 정말 대단해요, 바다 언니. She gives me like this bright, bright energy. And looking at her makes me feel good. 어쨌든 바다 같은 언니가 되고자 하는 썸머의 삼행시 소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T. TBS의 정상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for the norm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BS. B. BTS를 S. 썸머 PD의 곁으로. 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TBS 정상화 되는 거 맞아요? 예전에 It reminds me of an episode when I was a writer for a radio show called Men on Air. I had to cast so many musicians back then, and I was really, really ambitious. 굉장히 열의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PD한테 제가 BTS 한번 섭외해볼까요? 막 이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작가님, BTS 섭외하시면 아마 여기 상암동에 뭐 M사, K사 뭐 어디에서 다 취재하러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었어요, 그때. 어쨌든.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막 English Radio Station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진짜 뭐 BTS라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여러분들 TVS can go beyond that, I hope. 뭔가 동급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벌화 세계화 될 수 있는 TBS를 꿈꾸면서 이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support. 여러분 TBS 사랑하죠? We don't know how long we can, you know, hold up, but because of your support, we are just hanging in here, okay? 3628 Morning Group also sent in their own little poem. TBS 삼행시 갑시다. T. TV보다 더 재밌는 B. 비타민 같은 라디오 방송. It's way much more fun than TV programs and it's like vitamin S. 스트레스 풀러 지금 주파수 고정하세요. 삼행시 짓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저 긴장했어요. 박은혜 팀장님도 긴장 많이 하셨고요. 진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So to relieve your stress, go ahead and find our frequency 101.3 TBS EFM. That is right. Our proud radio station, 자랑스러운 the one and only number one foreign radio station, TBS EFM. Let's go!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Finally, 광명을 찾았습니다. We found love,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is song,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just a second. Calvin Harris is featuring this song. This is Rihanna. We found love.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Q&A. You sent in your answer for RMG Q&A. 저는 중국입니다. 상하이는 엄청 좋다던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중국을 계획에 넣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상하이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Well, at least from my surroundings, everyone who has been to Shanghai says that it is an unbelievably futuristic city. 굉장히 최첨단 도시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 되지 않았나요? 그쵸?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날아다니는 택시도 막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본 사람들은 다들 놀란다고 해요, 진짜. 뭐, 와, 뭔가 미래 도시가 보고 싶으면 상해를 한번 가보라고들 하긴 하더라고요. I've never been there myself either. 저는 뭐 중국 여행을 북경만 가봤네. 그것도 고등학교 수학 여행으로 가고 가본 적이 우와, 없어요, 없어요. 가깝긴 한데,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missed out, we're talking about the place that feels like everyone has been to except me. 오늘 나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런 곳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난 가보지 못했어요. 싶은 곳 어디인지. Ken,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 다 가는 찜질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듣고, TV에서 보고, 심지어 수건으로 양머리 만드는 게 유행을 할 때조차 지금 가도 좋은 게 있으려나요? 가면 TV에서처럼 누워서 TV 보고 잠자는 게 전부인가요? You have never been to 찜질방? And you're Korean? 우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구나. 찜질방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심지어 그 양머리 유행은 진짜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내 이름은 김산순인가? 거기서 유행시켰었잖아요. 한 번쯤은 학생 때 가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Wow, this is kind of a rare experience as a Korean not being able to go to 찜질방 ever.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박은희 팀장님, 감독님 다, 왜, 바로 뭐 끄덕끄덕 하시고 저도 가보고. Actually, I quite enjoyed going to 찜질방 when I was in high school. 왜 고등학교 때 찜질방을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네 친구랑 찜질방을 주기적으로 갔었어요. 거기서 컵라면 먹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And we still talk about it. Yeah, now she's a mother, but then, like, when we are together, she'll be like, Oh, do you remember that time when you used to, like, dance in 찜질방? 막 이러면서 막 찜질방 추억 얘기를 많이 해요. Why don't you make a video of it? 뭐, 추억 또 남길 겸 한국인 뭐 N년차 찜질방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영상 한번 찍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럼 제가 구독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까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Is this how you make that towel hat? 막 이러면서 막 라면을 찜질방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It's gonna be so much fun if you shoot a video about it.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This is Tiësto, Summer Nights.

0: That was will.i.am featuring Skylar Grey, Love Bullets, everyone. Let's read more messages. 끝내기 전에 문자 아쉬우니까 몇 개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Subby Morning Groover responded for our MGQ&A question. 땅끝 남해 마을, 거제도, 울릉도, 독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couple of places that you haven't been to here in Korea. 어쩌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 한국에서 가보지 않은 곳? 이걸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Because you guys are sending us a lot of responses that are in Korea, within Korea, not beyond. 다 저도 공교롭게도 가보지 않은 곳들이네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땅끝 남해 마을. 이 중에서 굳이 제가 순위를 고르자면 저는 남해 마을이 제일 가보고 싶기는 해요. Because it's kind of like not easy to get there. 뭔가 울릉도도 근데 마찬가지기도 하네. 독도도 그렇고 그쵸? 막 배 타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께서는요. Oh, actually this respond is beyond Korea. 저는요. 피렌체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야경도 보고 또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보내주셨네. OST를 첼로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So Firenze. Ooh, nice and fancy. Italia. 피렌체, 이탈리아, 여기 저 가봤는데, I actually was here, wow, yeah, 10 years ago already. And I actually spent my New Year's Eve here. 그래서 새해 전야제를 여기서 보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 이탈리아 이런 데는 좀 겨울에 가는 것보다는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all I could remember was gray color.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뭔가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뭔가 햇빛에 쨍하고 비춰질 때가 되게 예뻐 보일 것 같거든요. You know, all those architects and everything, I think they would look way more beautiful when the sun is lighting them. 근데 뭔가 그냥 춥고 막 걸어 다녀야 되긴 하는데 막 오돌오돌 떨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if I had the chance to, I would actually want to go back. This is like one of the countries that I want to go back and check it out again, and it's going to feel so much more different.
1: 그래서 또 막 굳이 그거 새해 전야제 한다고 해가지고 막 밤 12시에 나가봤는데 막 다들 폭죽 막 바닥에다가 터트리고 막 사람 너무 많고 무서워가지고 친구랑 다시 숙소로 복귀한 기억이 있네요.
0: But anyways, would love to check that place out again. This has been so much fun, Morning Groovers, sharing about these places that you haven't got the chance to visit. I hope one day we can all visit those places that we admire to go. But anyways, it's time for me to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It means so much,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I guess this song is going out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Ro Yoshimata, The Whole Nine Yards. This is an OST, 냉정과 열정 사이의 OST입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